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4월 초하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구가 건공과도에 이르러 신소사업을 감독하고 시신소국에서 신소사업회의를 소집사유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모내기 작업을 전면 개시했습니다. 공원가도 원상사회구역에서 격자본을 조직해 방문 편민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21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건공가도에 이르러 신소사업을 감독하고 시신소국에서 신소사업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그는 인민신소사업을 강화 및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지도 간부의 방문 접수 현장 방문 기재를 심화하며 일선 사업법을 엄격히 시달하고 격자화 관리 효율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심성의껏 군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군중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군중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공가도에서 왕길보는 신소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사업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를 깊이 분석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 안배 및 포지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신소사업은 군중 로선을 실천하고 간부의 기품을 점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가도는 기층 관리의 최전선 진지로서 관할 지역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짊어지고 갈등을 기층에서 해결하며 문제를 일선에서 풀어야 합니다. 군중이 강하게 반응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중심으로 신소 관련 오래된 사건, 반복 신소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하여 상세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결 기한과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상황이 명확하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근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시대 붕괴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격자화 관리에 의지하여 조사망을 촘촘히 짜고 상시화로 갈등과 분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민생 분야의 조기 및 조짐 문제를 정기적으로 전국에서 왕길보는 1월부터 4월까지의 신소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신소 사건 해결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정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신시대의 신소사업을 착실하고 세밀하게 수행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군중의 어렵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여 군중의 합법적 권익과

0: 사회 대국의 조화와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목표 지향성을 견지하고 두 가지 감소, 한 가지 증가 목표에 집중하며 중점 신소 사항에 주목하고 요구의 실제 상황을 분류하여 정리하며 정밀한 목표 설정과 정확한 정책 시행을 통해 문제의 병根을 찾고 갈등의 근원을 밝혀내며 초기 신소 처리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문을 앞당겨 신소 사항의 증가 억제, 기존량 감소, 변동성 방지를 전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핵심 공략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소 관련 오래된 사건 해결을 위한 공략 전을 수행하며 류사 사례 분석 및 근원 관리를 강화하여 갈등과 분쟁의 근원 해결, 다각적 해결, 질서 있는 해결을 추진하고 신소 사항의 처리율 및 해결률을 전력으로 높여야 합니다. 민생 분야 신소 문제의 집중 관리를 가속화하고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 과정 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종합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정확한 분류와 정책 시행을 견지하여 민생 요구가 처리되고 응답받도록 보장하여 관리의 실제 성과로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중 관리의 임무 목록을 군중이 인정하는 성과 목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책임 사슬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신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총괄 조정, 상하 연계, 좌우 협력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지혜를 모으는 사업 구도를 형성하고 신소 사업 각항 배치의 시행과 성과를 보장해야 합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군중의 입장에 서고 민생을 위한 마음을 두텁게 하며 책임 회피와 직무 태만 현상을 단호히 배제하고 견실한 업무 기풍으로 신소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추진하여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견실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원회 석인 진항발, 시당위 상무위원이고 시교율검사위원회 석이이며 시감찰위원회 주임인 조천강, 부시장이며 시공안국 국장인 문경춘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현재 기온이 적당하고 토양 수분이 알맞아 벼 모내기에 최적기 무빙입니다. 2013년부터 벼 재배에 뛰어든 이후 그는 전통적인 재배 방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현대적인 농기계를 도입했습니다. 전 과정 기계화 재배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여 곡상 서가죽 농장을 설립하고 촌의 대규모 곡물 재배 농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재배한 고품질 쌀은 입소문이 자자하며 생산량의 절반은 남부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장국진은 길갱 81호와 기릉 6호 두 가지 품종의 벼를 심었는데 길갱 81호는 연변에서 이미 30년 넘게 재배된 오래된 품종으로 대중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갱 81호는 쌀알이 찰지고 고소하며 은은한 향기가 나지만 단점은 잘 쓰러지고 병충해에 약한 원인으로 논관리에 올해 벼 이양 작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6월 상순쯤 벼 이양 작업을 대부분 마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0: 그는 시시장 감독관리국은 경영 조체 면차 보고 봉사의 달 요구에 따라 사암딜 군대를 조직하여 서시장에 이르러 기업 방문 지원 현장 지도 특별 봉사를 전개해 경영 조체가 2025년도 면차 보고 공시를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편민 및 기업 편의 봉사를 심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암딜군들은 면차 보고 선전 전단지 배포, 경영자 정보 현장 조회, 모바일 기기 조작 1대1 지도 등 조치를 통해 경영 주체의 면차 보고 작성 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각지에서 발생하는 면차 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 선전 강연 더하기 위험 경고 이중 봉사 모식을 강화하고 사기 경고 선전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경영자들에게 면차 보고 작성 전 과정이 무료이며 공식 기관에서는 어떠한 수수료나 대행료도 받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경영자들이 불법 링크가 포함된 사기 문자를 경계하고 낯선 전화를 쉽게 믿지 말며 확인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절대 낯선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사기 예방을 위한 방화벽을 구축할 것을
1: 오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 격자원은 1대1 맞춤형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화 통화, 위챗 영상 통화, 생활요금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에 답변하며 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여 고령 당원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 기술을

0: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노인들이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지혜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 5월부터 상업 메시지, 의약품 관리, 민용 무인기, 식품 안전, 불꽃 폭죽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일련의 새 규정이 시행됩니다. 상업 메시지 동의 없이 발송 불가. 5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통신문자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어떤 업체도 상업 문자를 보낼 수 없다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아동용 및 희귀질환용 의약품 혁신 경계기제 도입. 5월 15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시행 조례가 시행됩니다. 새 조례는 림상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약품 연구 개발 및 혁신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며 최초로 아동용 의약품과 희귀질환용 의약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 제도를 도입해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환자의 림상 약물 복용 수요를 추진했습니다. 민용 무인기 실명 등록 및 활성화 의무화. 5월 1일부터 강제성 국가 표준인 민용 무인 비행 장치 실명 등록 및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온라인 식품 판매 과정에서 안전 위험이 발견될 경우 즉시 분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중지, 링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인용 불꽃 폭죽 화양량 교재 1층 강화. 5월 1일부터 강제적 국가 표준 불꽃 폭죽 안전 및 품질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표준은 개인용 불꽃 폭죽 제품의 화양량 교재를 더욱 엄격히 하여 원천으로부터 안전 위험을 통제하고 불꽃 폭죽 제품의 생산, 경력, 운송, 사용 각 단계에 걸쳐 안전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품질 수준을 높였으며 제품 명칭, 위험 등급, 경고 문구 등 포장 및 표시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0: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고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니를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물을 많이 마실수록 독소가 더 많이 배출될까요?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기자회견을 열어 제철 절기와 건강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여름철에 어떻게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과학적으로 물을 보충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연구원 장람은 과학적인 식수는 적당량, 적절한 시기, 위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매일 4리터의 물을 마시면 해독이 된다.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암을 초래한다. 하룻밤 지난 물은 마시면 안 된다는 견해들은 현재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체는 주로 간, 신장 등 기관에 의존해 대사 및 배설 기능을 수행하며 물을 많이 마실수록 독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물을 많이 마시면 전해질 교란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저나트륨 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끓인 음용수는 물의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끓인 후 바로 마시면 안전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지난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여부는 하룻밤이 지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 조건과 보관 시간이 중요합니다. 끓인 음용수는 청결, 밀봉 조건에서 보관하면 일반적으로 하룻밤이 지나서도 계속 마실 수 있지만 장기간 개봉해 보관하거나 용기가 깨끗하지 않거나 냄새나고 불순물이 생겼다면 다시 마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인체는

운동이나 고온 작업 등의 상황에서 땀으로 인해 일부 수분이나 나트륨, 칼륨 등 일부 전해질을 잃게 됩니다. 여름철 식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권장합니다. 첫째, 소량으로 여러 번 마시고 주동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땀이 많이 나므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끓인 물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고당도 음료를 장기간 대량으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수온은 상온에 가까운 것이 좋고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위장관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로인

0: 가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네, 중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바로 아침에는 담경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심경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담경을 두드려 하루의 양기를 깨웁니다. 아침은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때로 담기가 온몸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담경을 두드리는 것은 마치 몸의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머리와 눈이 상쾌해지고 동시에 담즙 분비를 자극해 음식이 기혈로 더 잘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담경은 허벅지 바깥쪽 바지 옆 재봉선을 따라 내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드릴 때는 앉거나 서도 좋고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합니다. 이는 피부의 끈적임을 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심장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온몸의 대부분 근육이 참여하는데 이때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은 주로 사지 근육으로 흘러갑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사지 근육은 계속해서 높은 혈류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더운 날씨에 운동한 후 찬물에 샤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냉수욕은 몸의 모공을 즉시 닫고 모세 혈관을 수축시켜 몸의 열 발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몸이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체열의 발산을 차단하는 것은 근육 회복에 좋지 않으며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비가 와서야 우산의 중요성 알게 되고 병들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빌리기 쉽지 않고 병이 생기면 돈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우산도 무용지물, 중병에 걸리면 억만금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로 비 내리기 전 대비 잘하시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사람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바람 맞으며 가는 것이 바로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네, 오늘
1: 이 바텀지 해야 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난 빨리 때밀이 해야 돈 버는데 여성분들은 저쪽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에 상하는 남녀 합타이 절대 안 됩니다. 야, 다음은 우리 시진핑 주선님께서 이번에 조진즈 정의관 시시조 주주이 이 말씀한 다음부터 야 우리 여기 시내에는 이 당원 동무들이 노나 없이 깨끗해지겠다고 우리 목에 다 찾아오는 바람에 완전 내 집 대박이 났습니다. 가봤어라. 아까 내가 몇 배에다가 36배가 이번에 좀 37호. 37호 때밀이 하죠. 37호 첫절러.
2: 예, 갑니다.
1: 아야야. 오, 아야, 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야, 오랜만이구만.
1: 아니, 근데, 아, 주말은 딱딱 나타나도 왜, 어제 먼데 이사를 갔습니까?
3: 네, 외제 학습반에 갔다 갔어요.
1: 외제? 외제 유랑 갔다 왔을까?
3: 아, 그런 일이 있다.
1: 아,
3: 아이고.
1: 예.
3: 그나저나 우리 전번에 동갑이라고 서로 야야하기로 했지 않는가?
1: 자관님 몇 년 동안 때밀이를 하면서 손님하고 야야해보니 이거.
3: 아, 어제?
1: 아까면서라. 아, 나 여기 뒷자도 여기 그거 줘. 아, 저리 가라고.
3: 아이고, 무슨.
1: 어디,
3: 여기?
1: 아이, 그짝인데.
3: 아, 야, 이거 전만해.
1: 아, 좀 아래로.
3: 야.
1: 됐어. 야, 좀 시그극도, 야. 야. 아, 잠깐만. 야, 이제 무슨 말이야. 아, 잠깐만, 생기. 야,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게 몇 년마다 이 생일 올 때면 제일 싫어.
3: 어째?
1: 아, 올해는 계속 좀 기분이 좋다.
3: 어?
1: 어이, 당신 좀 뉴스도 봤지?
3: 뭐?
1: 꼭 우리 애니 해야 돼. 목이 뚝 떨어졌지.
3: 어느? 그럼 당신 그 미래 해니 조연사를 그래요?
1: 아니야! 정치를 좀 안다. 하하! 잘 됐지 뭐. 야, 와는 공과돈 제 돈처럼 쓰고 와는 수탄님으로 받아먹었더니 끝내 목이 훅 날아났지. 잘 됐다.
3: 에이, 잘 이모. 됐다. 아. 조연사 떨어졌다는데 당신 어째 그리 좋아?
1: 저기. 아이, 말하자면 기억, 아이, 됐어. 나방 그나저나, 이번에 뭐, 새로 무슨 송겐지, 송간지, 그런 나온다는 게 무슨, 에휴, 정말.
3: 아이고, 야? 송겐지, 송간지, 당신 봤어?
1: 못 봤지. 아이, 봐도 그수살이, 그수살이지. 그거 뭐 볼 필요 있어? 야.
3: 그나저나, 그 미래회라고, 거기 대박거리라고 있던데. 야,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좋은 곳.
1: 사람들 거기 산보 가자고.
3: 산보 무슨 이동산에
1: 산보 같은. 내 제박골에서 나왔지? 당시 제박골 오면 거의 연주 토론데 아 근데 토론도 못하고 목이 달아났지 고마요. 잘 됐지 뭐.
3: 그래 당시 조연제 떨어졌다고
1: 사과했구만. 그렇지 않고 사과 그놈하던 데 잡아먹은 달그마 합치나던 데 양계사 하나는 꾸려놨을게요.
3: 양계사?
1: 에이구 어떻게 달그 잡아먹겠으면 촌다들 나를 보고 뭐라

0: 야, 이봐, 이봐. 당신 제가 니구만, 야. 야, 이게. 어서, 어서, 어서, 어서. 야, 그나저나 당신이야.
1: 아야.
0: 그 다리를 놓겠다고 어제 말했구만.
2: 이거는 목이 잡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1: 그래.
2: 이거는 잠깐. 그, 저, 우리서 뭐라 말하자면, 어, 방국실 주임이나, 부처자이나, 그저, 이런 분들이 올 때 행사지, 뭐.
0: 아이, 그래. 뭐, 국사이나 현장들이 뭐, 뭐, 다른 게 있어?
2: 있지.
0: 야?
2: 개.
0: 개?
2: 개! 개를 잡아야지. 벌써, 우리 동네 개들은 이제, 내를 용도 분들을 안다, 뭐, 온다, 개들 다 아우. 내 아침에 집에서 턱 나오면 저 멀리서부터 개 몇 시 마리 내 앞으로 서서히 걸어오고 있어.
0: 아이보, 당신 지금 뭐해라고 그래요?
2: 아, 정말 당신 개 말을 뭐 알아듣겠구나.
0: 이 사람이.
2: 개 내보고 뭐라 한다고 이러. 천사야. 이번에는 나를 잡읍소. 나를 잡아서 내 고기를 용도 분들한테 이렇게 뿌려서 꼭 다리 놔달라 해줍소. 예?
0: 이보, 야? 무슨 농담 그렇게 해.
2: 아, 정말이란데 이래고는 추호의 두서짐 없지 전달 판자구가 탁 눕는단 말이야. 봤지? 자기 전 찾아간 눕지?
0: 이거 빨리 시작하기요.
2: 들었지? 죽는 것도 빨리 죽여달라제. 희생정신 정말 대단하다. 아니다, 아니다. 걔도 잡기 전에야 마지막 인사는 해야 돼요. 저, 아야? 근데 걔 이름 모르니까 어떻게 해? 아, 옳다. 그냥 아래를 보고. 와, 숙해구나. 개야 개야 알라궁 달라궁 숙해야.
0: 아, 지금 뭐하고?
2: 뭐하고 놀다 놀다 놀다. 야, 살아나니까 했다 놀랬다. 야,
0: 아니 이 사람이 이게.
2: 에이, 솔직히 야, 우리 처민들이 이만큼 성의를 보여줬으면 야? 그 다리를 해결해주는 게 이게 도리 맞아요. 내년봐라. 우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신신폭발한 차를 새 차로 바꾸지 말고, 네? 고쳐놨네 하면 유랑 다니지 말고 백성들이 내 세금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니까 말이오.
0: 이보, 당신 마음 알만 하다. 야, 일이 풀리겠지 뭐. 너무 흥분하지 말라. 야,
2: 내 흥분해야 이제. 내 흥분해야 이제. 이봐, 그 다리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다.
0: 엄마 좋다.
2: 우리 엄마 생전에 나하고 뭐 해야 되는지

0: 어이, 손자들이 꼭 우리 제밖골 초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하나 놔서 뭐야? 야, 손자들이 이게 이미 소외라. 이게 우리 제밖골 초민들이 소외라. 그날도 내 생일이다. 우리 엄마 내 돼지고기 체면담으로 드실러 심싸매고 들어왔어. 여기로 왔다. 너네 다리를 안 놔둬도 좋다. 임마, 너네 속도도 들여 돈 벌어서 언젠가는 우리 제밖골 초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꽁 돕겠다, 임마. 너는 무슨 낯설다야게 무슨 호막소리를 그렇게 하네. 에이야,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너도야, 그야, 남의 밑에서 심부름 꾸며하는 게야. 니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니 이제 이름 뭐라니? 이름 뭐라니?
1: 야, 내 손에 걸이다.
0: 뭐야? 이번에 우리 현이 새로 얻은 손댄다.
1: 야,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
0: 야, 내 말하지. 이래서 공사 시간을 줄을 먹으면 알겠는데. 야, 설마야. 아이, 현장,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래 보니까 소년장 정말 이름값을 한다. 소년장 오니까 소년장 이 손으로 이렇게 다리 문제 해결되는구만.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야, 야, 야.
2: 이제 네. 무슨, 야, 임마 하디 무슨 불쌍 얘기하면 이래니?
0: 아, 야,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부터 야자 했다,
2: 야. 그게 뭐 그리 중요하야?
0: 어?
2: 야, 네 생일인데 내 술 한 잔 살게. 가자.
0: 아니, 야, 이게 야, 무슨 소리 하니? 니가도 우리 촌에야 다리를 놔줬대. 응, 나 내 싸야지. 술은 내 쌀게.
2: 야, 임마.
0: 어?
2: 내 니 술을 먹고 무슨 누기처럼 뭐 되라고?
0: 아, 그게 그렇게 되는가?
2: 야, 어? 정리하고 나오나?
0: 어, 알아. 옳다. 아, 옳다. 오늘 니 싸라. 나도 좀 용도들이 술을 얻어 먹어보자. 야, 해거라. 때는 밀고 가야 되지. 예이, 소년자!

서품 메밀이 감상했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았을 땐 네 사람 같지만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애초에 몰랐던 사람보다 더 낯선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과 행동에 더 신경을 쓰고 넘어서 안 될 선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관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다가 나의 삶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할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드라마 같은 삶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고가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당신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모래 가장 밑바닥을 구경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고 또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웃는 날이 있으면 우는 날이 있고 가슴 벅찬 날이 있으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날도 있죠. 이 사실에서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선택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래도 후회는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을까요? 네, 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처법,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행복 연기를 종합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자,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불러봤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 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요. 네, 오늘 시간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초로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입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하고 아래로부터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1: 아리아리랑 사랑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아리랑
0: 사랑아리랑의 아리랑과 행복아리랑의 아리랑 보겠습니다. 음이 다릅니다. 같은 음이 아닙니다. 구별해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2절 따라 부르겠습니다.

네,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입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초로 조밀한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같이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0: 막상 600원이라는 큰 액수는 존자에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것이 어느 만큼한 액수인지 알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선대금 10원이라는 그 말이 준자의 마음보를 치마자락을 들추는 봄바람처럼 휘릭 들추었다. 여인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핸드백에서 지폐장을 꺼내 보였다. 벌건 액면의 지폐에 준자의 온 시선이 머물렀다. 어머니가 이모에게서 구워오라는 액수가 바로 10원이었다. 그 돈을 온 1년 뼈골휘게 일해서야 가을에야 갚을 수 있다. 그런데 방직공으로 취직하면 매달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한다고 한다. 춘자는 가슬가슬하게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다.
1: 네, 갈게요.
0: 답복의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춘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1: 갈게요.
0: 여인이 높은 광대를 밀어올리며 웃었다.

0: 몇 날 며칠을 달렸던지 드디어 기차에서 내렸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듯 탔지만 막상 몇 며칠을 계속 타다니 기차를 타는 일도 하나의 힘든 짓거리였다. 순자와 광고기는 짐짝처럼 서로 포개져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비몽사몽으로 기차의 동금과 흔들림에 온몸을 들벗겼다. 그러다 기차에서 내린다니 정신이 벌쩍 들었다. 언제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겨운 여정이 끝날 때도 있구나 하고 속으로 환성이 새어나왔다. 순자와 광고기는 짐짝처럼 서로 포개져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비몽사몽으로 기차의 동금과 흔들림에 온몸을 들벗겼다. 그러다 기차에서 내린다니 정신이 벌쩍 들었다. 언제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겨운 여정이 끝날 때도 있구나 하고 속으로 환성이 새어나왔다. 기차에서 내리려던 춘자가 기차의 계단을 밟기에 앞서 흠칫 발걸음을 멈추었다. 밖은 농밀한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다. 몇 발자국 앞도 분간 못할 정도로 농밀한 안개에 더럽 공포감이 흰보자기처럼 덮쳐들었다.
1: 오래! 빨리 내리지 않고!
0: 모집책 여인이 뒤에서 등을 떠밀었다.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춘자는 하마터면 아래로 꼰질 뻔했다.
1: 이렇게 꿈을 대고서야 아예 어찌 돈잎이나 벌 수 있겠냐?
0: 높은 광대를 가진 그녀는 시부렁대며 다른 애들에게도 얼른 내리라고 재촉해 댔다. 여인의 휘동에 밀려 춘자는 기차에서 내렸다. 기차 후에는 춘자네 말고도 요공 모집에 응해 나선 또래게 처아. 때 타지 않은 그 투명한 눈동자는 아기 것 같았다. 그래서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다.
2: 이근, 전에 나는 애송이가 다 왔구나. 이런 모집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고.
0: 광목이가 새소리 나게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기차가 말려들 듯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웃고 있는 광목의 치아가 하얗게 보였다. 기차 멀미를 하는 춘자에 비해 광목은 멀쩡했다. 아직도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눈빛을 빛내고 있었다. 광목이처럼 입성들이 순박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두들의 눈에는 그 어떤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0: 수인사를 주고받으니 낯설음이 멀어졌던지 더러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렸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높은 광대의 그 여인이 일본에서 빈강 방직회사계 모집책으로 나왔다고 자아소개를 했다.
1: 네?
0: 춘자가 두 눈을 치떴다.
1: 왈본 사람이었나?
0: 완벽하게 조선말을 구사하고 있는 데 대해 놀랐고 그제야 그녀에게서 간간이 주임새처럼 튀어나오는 뜻모를 말이 일본 말이었다는 데에 주의가 갔다.
2: 그 방직공장 일본 사람들 하는 회사인가 봐.
0: 광고기가 춘자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기차가 또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몇 번째 터널인지 알 수 없다. 처음에는 기 안에서 터널에 들어갈 때마다 세어보았는데 열 개째 넘어가자 춘자와 광곡은 샘을 단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무소동을 빠져나오려 룡트림하는 이무귀인 듯 기차는 터널과 터널의 연속을 누비고 있었다. 터널에 들어설 때마다 춘자는 영문 모를 불안감이 휩싸여들었다. 캄캄한 굴이 싫었고 그때마다 두 눈 지럽뜨듯 불밝혀지는 전구가 싫었다. 불빛에 반사된 파김지처럼 피곤에 절어든 자신들의 모습도 보기 싫었다. 불안감이 팽배하자 노이가 차올랐다. 기차 위에서 볼일을 본다는 것은 춘자로 말하면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광고기는 벌써 여러 번 갔다 왔으나 춘자는 참기로 했다. 그러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방광이 터질 듯 극한에 이르자 춘자는 그제야 변소로 향했다. 변소로 향하는 길이 봄의 굴로 가는 듯 발길이 휘 떨어지지 않는다. 담배 건조실보다 더 좁은 변소에 들어서자 춘자는 일순 굳어져 버렸다. 구멍이 멍하니 뚫린 바닥 밑으로 쏴 하고 자갈이며 침묵들이 재빠르게 흘러지나가고 있었다. 뱀이라도 밟은 듯 음마야 기겁한 소리를 흘리며 후닥닥 변소를 뛰쳐나와 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춘자의 치맛자락이 흔거리 젖어들었다. 춘자는 기차의 박원과 박원을 잇는 사이에 괴짝 같은 공간에 서버렸다. 기차의 동음이 더 높았고 흔들림도 더했다. 하지만 이 공간을 뜨지 못했다. 어릴 적 이불에 오줌을 지리면 어머니는 키짝을 씌워 이웃으로 소금 빌려 보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던지 춘자는 키짝을 쓴 채 남의 집 삽장문 밖에서 세상이 떠나갈 듯 울곤 했다. 그때처럼 온 세상의 이목이 자신을 위해 몰부어진 듯 부끄러웠다. 키짝이라도 있으면 얼굴이라도 가리게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 누군가 자신도 모를 사람을 원망하며 춘자는 치마 말기를 비틀어 쥐어짰다. 이모가 내준 새 옷이라 일껏 빼입고 왔는데 보풀하기 두성이에 여기저기 탈색이 되어있지만 춘자가 입었던 겨우 헐벗음을 면한 치마 쪼그리에 비하면 아직 입을만한 옷이었다. 부끄러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눈방울은 금방 눈물을 쏟을 것 같다가 이내 또렷해졌다.
1: 안돼, 심히 들어도 벌써 울면 안 되지.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는데.
0: 중얼거리며 춘자는 젖은 치마 말기를 잡아준 채 기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겨버렸다. 기차가 또 한 번 터널 속으로 사정없이 들어갔다. 광대가 유난히도 높은 모집책 여인의 뒤를 묻어 며칠이고 기차 위에서 먹고 지냈던 처녀들은 하나둘 보따리를 챙겨들고 기차에서 내렸다. 차에서 내리며 얼추 바라보니 춘자와 비슷한 행색의 처녀가 한둘도 아니고 20여 명은 잘 되었다. 료로에 시달려온 처녀들은 조금 지저분하거나 유약해 보였다. 처음 타보는 기차에서 헛개비처럼 흔들리며 달려온 춘자도 무릎이 접지르는 것과 같은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지친 나머지 눈 밑에 드리워진 반달 모양의 푸르스름한 빛이 유난히 짙고 약하게 최림.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총 총소리가 산서송 심원현 탄광 가스 폭발 사고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상해시와 흥룡강성이 각기 현시의 고품질 발전 목표와 주요 목표 중점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1: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 발사 시점이 확정되고 우주 비행사 승무조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0: 이란이 이란과 미국 간 양해 각서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하고 미국 트럼프는 합의를 기본상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20일 오후 7시 29분 산소송 장치시 심은현 산소통조그룹 요신욕탄업 요한회사 겟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산서송 장치시 심원현의 탄광 갯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총력을 기울여 부상자를 치료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를 조직하며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각지 각 부문은 사고 교훈을 섭취하고 안전 생산이라는 이익근을 시종 조이며 각종 위험 부담과 우한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종결하고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바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장마철에 비상단식을 강화하고 홍수 방지와 재해구조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이민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시에서 인원 수색 작업, 부상자 치료, 사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보를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발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 방공실은 각지와 관련면의 안전생산 책임 관제를 강화하고 중점업종과 분야의 안전 우한에 대한 조사와 정돈을 강화하며 중대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도록 지도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총이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해 현장에서 구조 등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산서송 당위원회와 성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처리 작업을 지휘하고 산서송과 장치시는 부상자 치료, 현장 구조 등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구조 작업은 한창 중입니다.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총이 당정과 공무원을 대표해 23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해 산소송 장치시 심원현 탄광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총 부총리는 현장에 도착한 후 즉시 탄광사고 현장, 심원현 이민병원, 장치시 이민병원에 가서 구조인원, 기층 간부들에게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부상자들에게 습금형 종속의 관심과 염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부에서 회를 열고 구조와 구급치료, 미로 사후 처리, 사고 조사 등을 연구 보채했습니다. 장국총 부총리는 습금형 종속이가 인민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촛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사고 발생 후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부상자 치료와 과학적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하고 사고 교훈을 깊이 섭취하며 각종 위험 부담과 우한을 깊이 있게 조사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강 총리는 회시를 내리고 인원수색 구조와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소송과 각지 각 관련 측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과 리강 총리 요구를 단호히 관철하고 안전생산이라는 이 줄을 시종 단단히 조이며 안전생산 책임과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고 중대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장국총 부총리는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하고 2차 인원 사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인원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도록 확보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으로 인한 장애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고 조사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각지 각 관련 측은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교정 위반 현상을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 반공실과 각지는 안전생산 법규 위반 행위를 단호히 징벌하고 본질적 안전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0: 5월 20일 오후 7시 19분 산서성 장치시 심은현 산서동주그룹 류신욕 석탄업 유한회사 갱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조 작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24일 새벽 구조 현장에서 정찰 로봇까지 투입되어 갱내 인원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상자 128명에 대한 치료 작업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식 발표회 현장에서 모든 참가자가 기립해 조난자들을 향해서 묵도했습니다. 장치시 당규원의 부석이며 시장인 진향양은 소식 발표회 전까지 산서통주그룹 류신욕 탄광 가스 폭발 사고 조난자는 82명, 실종자는 2명, 부상자는 1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구조 작업은 신속히 펼쳐졌습니다. 전문 구조 인력 335명, 의료진 420명이 긴급 직결대교 주변에 이동식 고압 산소실과 구급차 86대를 동원해 응급구조, 의료 대응 등 관련 작업을 펼쳤습니다. 황금 구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며 갱내 가칭 인원을 빠르게 수색하고 있습니다. 초보적 판단으로 사고 발생 탄광 기업에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실종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치시 보건건강위원회 곽군척 주임에 따르면 현재 부상자에 대한 치료 작업은 중증 우선, 등급별 분류, 정밀 구급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자 124명을 모두 3급, 각급 병원으로 이동하고 면밀한 관찰과 적절한 처치를 진행했으며 중증 부상자 2명과 위중증 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전담팀과 맞춤형 치료 방안을 내고 성과시 의료구조 전문가팀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치료 중 부상자의 생체 진구는 안정적이고 병세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증과 위중증 부상자 4명 모두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치시는 탄광 분해에 대해서 전면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치시 비상관리국 장문파 국장은 가스 배출 시스템과 안전감시 시스템, 환기 시스템과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검사, 지하 모든 갱도, 갱실, 채탄 구역, 폐갱, 옛 채굴장 등에 대한 전면적 검사, 위험 화학물질, 비탄광 산업, 도로교통, 소방 등 중점 업종 분해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서 위험부담과 안전우환정비 작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서통주그룹 유신욕 탄광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관계자와 관련사와 국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 인민병원 국가외상의학센터 외상중증과 중일우호병원 호흡과 등이 다학과 원격회를 조직했습니다. 또한 북경협화병원 호흡중증과 북경적수단병원 화상과 외상정형외과 전문의 3명이 현장에서 치료에 참가했습니다.
1: 최근 상해와 흥룡강선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둘러싸고 각기 특별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상해와 흥룡강선은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따라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요한 조치 등을 상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상해시는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35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를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5대 중심 건설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새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봉사하며 고수준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이민 도시 건설을 힘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례시 공정시장은 습금형 정수기 당부를 명기하고 독의 대국 의식에 따라 네 가지 배치를 견제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손들어하고 개혁 개방을 동력으로 삼고 국가 중대 전략을 견인하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의 현대화를 보장하고 한 장의 총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갈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부동히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에서 선도적 역할과 시범적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상해지는 경제 총량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 경제 중심 지위를 승격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제품, 기구, 기초시설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 금융 중심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무역 중심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첨단 항공, 소비업을 힘써 육성할 것입니다. 국제과학기술 혁신 중심의 원천 기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전사회 연구개발 지출을 GDP 대비 5% 이상 향상시키며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고 혁신 동력을 산업 동력으로 조환시킬 것입니다. 민생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관리 현대화 수준을 높여 상해시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15석위는 전망계획 기간 흥룡 강성은 발전질이 더 높고 산업구조가 더 뛰어나고 생태환경이 더 좋고 이민생활이 더 행복하며 국가안전요지능력이 더 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26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전면지능 속에서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개척할 것입니다. 성룡강성 량해령 성장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당부를 명심하고 신시대 동북 전면지능의 전략적 배치를 전면 관찰하고 실속있고 착실하게 그리고 실무적 조치를 통해 고품질 지능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고 국가 발전 대국을 위해 흥룡강성은 더 큰 힘을 보탤 것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기간 흥룡강성은 산업진흥, 과학교육진흥, 농업진흥 등 12개 중점 임무에 착안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선도하며 디지털진흥, 생물경제, 신소재 등 12개 전업급 특색 직접 산업단지를 육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고급 장비, 신에너지 등을 신흥기관 산업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생태우선 록색 발전을 견제하고 록수 총산과 빙설 존재를 금산 은산으로 도잘 전환시키기 위해 힘다할 것입니다.
0: 신주 23호 유인 비행 임무 관련 소식 발표회가 23일 주천 위성 발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신주 23호는 5월 24일 23시 08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5월 23일 중국 유인 우주 프로젝트 대변인 장성판은 임무에 대한 전제적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북경 시간으로 5월 24일 23시 08분 신주 23호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 승무조는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 등 3명 우주 비행사로 구성되며 주양주가 지령장직을 맡게 됩니다. 새 우주 비행사는 비행공정사, 우주비행조종사, 탑재물, 조작 전문가로 배치되어 우리나라 현역 우주비행사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아우르는 조합입니다. 이번 신주 23호 승무조 구성은 뚜렷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지령장인 주양주는 제3기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유인비행 지령장을 맡은 우주비행공정사입니다. 주양주는 앞서 신주 16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궤도상 경험이 풍부합니다. 우주비행사 장지원 역시

0: 역시 제3기 우주비행사로 공군비행사 출신이며 이번이 첫 우주비행입니다. 려가영은 제4기 우주비행사로 우리나라 최초로 궤도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제4기 우주비행사이자 최초의 여성 탑재물 조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중국 우주정거장에 입주하는 첫 향항 출신 우주비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우주비행 임무는 새로운 기수관 배치, 다원화된 직무 분업이 어우러져 독특한 우세를 자랑합니다. 우주비행사 간담회에서 지령장 조양준은 우리는 각기 다른 세 조각의 퍼즐 같고 서로가 잘 맞물려 가장 힘 있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양조 지령장은 세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번 임무를 함께 잘 완수해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장지원 우주비행사는 다양한 조합은 우리 유인 우주 프로그램이 성숙해졌고 자신감을 갖추다는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장지원 우주비행사는 멀지 않아 더 많은 첫 도전, 더 많은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려가영 우주비행사는 꿈은 멀지 않고 출신을 따지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삶을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간다면 모두가 함께 조국의 지혜와 힘을 보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언제든지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만의 빛을 낼수 있습니다. 이번 신조 23호 유인 우주비행 임무는 우주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의 7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자 유인 우주 프로젝트 전체의 40번째 비행 임무입니다. 장성파 대변인은 승무조 중한 명의 우주비행사가 1년 장기 궤도 체류 시험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우주 내 인체 연구 프로그램을 가동해 우주비행사의 장기 체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보하고 임무 수행 경험을 축적하며 장기 비행 건강 보장 능력을 검증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장성파 대변인은 또 우주선은 궤도 진입 후 자율 신속 도킹 모듈을 채택해 천화 핵심 모듈에 방사형 포드에 도킹하고 3선 3실 조합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 로켓 비행 제품 품질은 통제 범위 내에 있고 승무조 상태는 良화하며 지상 시스템 설비 운영은 안정적이고 우주정거장 조합체 상태도 정상적이어서 발사 임무 수행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1: 향항특별행정구 첫 우주비행사 려가영이 신조 23호 요인 비행 임무에 참가했습니다. 향항 갑질은 이는 향항 과학기술 실력과 인재 비축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인정이고, 향항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 국가 발전 대국에 용납하고, 이를 위해 봉사는 생동한 실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총력호검강위원회는 이는 존재 향항 시민의 영광이자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향항과 국가가 한마음으로 동행하고 혈맥이 연결된 하나의 생동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향항 여성 우주비행사의 입수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향항의 발전, 향항 청년의 성장을 시종 염두에 두고 있는 조항 정부가 향항 동포를 국가 중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국가 발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음을 보여줍니다.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 대표이며 향항 교육사업 종사자 연합회 주석인 황금량은 이는 향항이 국가 우주비행사업에 깊이 참여하는 중요한 리정표라고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향항의 탑재물 조작 전문가를 선발하고 우주로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한나라 두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향항에 대한 조국의 이 두터운 사랑과 신뢰를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향항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출중하는 것은 향항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며 과학혁신에 투신하는 생동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향항대학 학생 리명택은 려가영의 경력은 더 많은 향항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뛰어들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항대학을 졸업한 려가영이 국가 우주비행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학우들에 있어서도 영광입니다. 려가영의 용기와 의지력은 더 많은 향항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뛰어들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0: 202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무역장관회의가 23일 강소성 소주시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는 소주선언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비스업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21개 경제체 대표가 모두 참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관찰원, 세계무역기구, 유엔무역발전회의 등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초청에 응해 참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과 공동번영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역과 다자 경제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혁신적이고 활기찬 무역 투자 협력의 새 동력을 창출하고

0: 제출하는 등 두 가지 이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누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왕문도 부장은 이번 회사 공동성명 한 건을 발표하고 심판 서비스업 로선도를 기준하고 1 플러스 1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기준한 새로운 로정도는 향후 10년간의 서비스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경제체마다 8대 분야 협력이 집중돼 서비스업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 무역 투자 제도 환경을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왕문도 부장은 각 측은 지역 무역 디지털 협력 기본 문서를 둘러싸고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전자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선하증권, 전자령수증 등 전자무역 문서의 다국 간 상호 인정을 촉진하며 국경 간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 경제체마다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 환경과 관련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실용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 당면 강한 경우는 밀수하기 핵심 단계에 처했습니다. 련을 내린 비로 허북성 향문 지역 곳곳에는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밀이 남아있습니다. 지역 농기계 부문의 조율로 22일 새벽 사천성에서 타지역 곡물수확 작업 중이던 형문 출신 농기계사 황범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기계수 8명을 이끌고 고향으로 천리길을 달려 밀수확 구조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천 광안에서 출발한 구조대 차량 행렬은 새벽 2시 목적지까지 240km를 남겨두고 있었고 새벽 5시가 되어 첫 수확기가 호북 형문시 사양현 마량진에 도착했습니다. 행렬 선두를 달린 것은 형문 토박이 황범씨였습니다. 일기예보상 23일 밤부터 비가 온다고 했으니 수확 가능한 시간은 이틀도 채 안 됩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앞장에선 콤바인 수확기 5대가 대형 농가 요명봉의 1,500무 밀밭으로 줄지어 진입했습니다. 요명봉 씨는 5월 중순 밀이 다 익었는데 하필 비가 내려 링근 말과 진을 다 뒤져도 수확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며 그때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월 21일 요명봉 씨는 어려운 상황을 형문 농기계 부문에 알렸습니다. 부문 관계자는 사천 광안에서 타지 수확 중이던 농기계수 황범 씨에게 연락했고 황범 씨는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사천 흥룡강 안의 등지에 지인 8명을 즉각 불러모아 5박 15시간을 달려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황범 씨는 지인들과 함께 고향으로 와 비 오기 전 이틀 사이를 이용해 최대한 많이 수확하고 알곡 한 톨이라도 더 곳간에 채워놓고 싶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 37세, 18년 경력의 베테랑 농기계수인 황범 씨는 고향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농기계수 왕대보 씨도 그의 이런 생각에 감화를 갖고 한 걸음이 달려왔습니다. 왕대보 씨는 황범이 자기 고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달려왔고 우리 고향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도 분명히 따라 나섰을 것이라며 서로 그렇게 돕고 힘 닿는 데까지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확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황금빛 밀들이 트럭에 출시 없이 실리는 걸 지켜보며 요명봉 씨는 가슴에 짓눌렸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 알곡들이 곳간에 들어갈 수 있어 요명봉 씨는 그야말로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요명봉 씨는 전국 각지 농기계수들이 어깨 겪고 밀을 수확해준 덕분에 몇백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0: 간추린 공약이었습니다. 상무부가 2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외자기업 보유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유량은 53만 개 이상에 달하고 외자 보유량은 3조 6천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한편 대다수 기존 외자기업들이 계속해 중국 시장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가 23일 허북과 중경에 대해 홍수 방지 사급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호남에 대한 홍수 방지 사급 비상 대응을 계속해 요새했습니다.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 방공실은 허북의 실무 서절을 파견해 홍수 방지 사업을 협조하고 지도했습니다.
0: 최근 광설, 요조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 홍수, 침수 등 재해 응급 처리와 재해 구조 사업 수요를 감안해 국가재해방지 저감구조위원회 办公실 비상관리부가 23일 국가식량 물자 비축국과 함께 조항재해구조 물자 5천 건을 광설에 추가 조달했습니다.
1: 지금까지 2026년도 중국 영화 흥행 수익이 15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0: 올 시즌 이후 영화 시장의 열기가 고조되고는 가운데 여러 편의 영화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료식업과 관광, 숙박 소비 등 전반 산업사슬 생산액을 2,250억 원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1: 전국 첫 지역성 도시 축구 리그인 동북 슈퍼리그가 23일 저녁 려원형 심양, 길림 장춘, 흥룡강 할빈, 내몽골 후코트에서 동시에 막을 올렸습니다. 4개 성과 자치구가 함께 주최하는 대중체육 경기로서 동북 슈퍼리그의 첫 경기 관람 인수는 약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월까지 지속되는 이번 경기는 동북 지역의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협동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헤가 23일 당면 협상 핵심은 강요된 전쟁을 끝내는 것이며 핵 문제는 잠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은 량례각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바가헤 대변인은 현 단계 협상에서 핵 문제와 제재를 해제하는 세부 사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란은 제재 해제, 특히 동결한 자산을 풀어놓는 등 요구를 제기하고 14개 량해각서에 명확히 밝혔다고 표했습니다. 바가의 대변인은

현재 쌍방의 쟁점은 주로 관공 조항에 화술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해 새 라운드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23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밤 집권연맹의 각 정당 지도사들과 안전부문 책임자들을 소집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협의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관련 협의 조건이 이스라엘에 매우 불리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心真波罗。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토속인재와중요한사건사변에대한자상한보도와설명을해드리는심층보도시간입니다이시간진행을맡은한강입니다먼저학습시간을보내드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세계100년변국중의핵심역량에대해말씀드립니다그리고뉴스수석시간에는갈등을겪고있는영국정계에대해말씀드립니다여러분들의정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자. 2021년 1월 22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교류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절록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는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가 포함됩니다. 첫째로 부패 문제는 당의 집권 토대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크고 살상력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쉽게 정권이 전복당할 수 있는 문제로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 투쟁은 절대 질 수도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정치적 투쟁이며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결전을 벌여 결승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적으로 견지해온 명확한 정치적 입장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를 견지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당이 자기 혁명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잘 틀어주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부패 척결의 기치를 분명히 내세우고 당내에서 부패 분자들의 설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로 정치적 부패는 가장 큰 부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당내의 정치적 우환을 없애고 당내의 리익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의 권력을 찬탈하거나 당의 지도 간부가 그들의 대리인이 되거나 지어는 스스로 리익 집단을 형성한다면 홍색 강사는 그 본색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민심은 가장 큰 정치입니다. 인민 대중은 부패를 가장 증오하기에 수많은 부패 분자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면 14억 인민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나 민심 향배의 차원에서 보나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당심, 군심, 민심을 결집시키고 당의

0: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영원히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강인한 의지와 신념으로 이 난관 돌파전, 지구전을 잘 치름으로써 당이 청렴 결백한 정치적 본성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중국 흑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각종 부패 문제의 정치적 본질과 정치적 위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며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홍색 강산이 영원히 본색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관한 당주왕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리해하고 전면적인 종렴 지당에 관한 당주왕의 중대 방침, 중대 원칙, 중점 과업의 정치적 내포를 확실히 파악하며 자각적으로 당주왕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주왕이 제시한 정치적 방향과 확정한 전진 도선에 따라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하며 언제나 당주왕의 요구와 기준에 비추어 제때에 편차를 바로잡으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100년 변국 중의 핵심 역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초여름의 북경이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습근층 두석의 조성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하는 중대한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러시아 각계와 여러 나라 인사들은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정상이 중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청사진을 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중도 재분야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불안정한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간 진선 협력의 길은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회담에서 습근핑 주석은 중로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격성하고 더 단단하며 침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개발했습니다. 부친 대통령은 신뢰하는 법 그리고 하루 못 보니 3년이 지난 것 같다는 말로 습근핑 주석과의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진선적 소통과 깊이 있는 교류는 러시아 각계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러시아 정치정보센터 주임 알렉세이 무희는 양국 정상 간의 진지한 우정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보상하고 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이후 습근핑 주석과 부친 대통령은 빈번한 왕래를 유지하고 40회 이상 대면했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은 선으로 소범위 회담과 대범위 회담을 개최하고 상방의 장원한 견지에 착안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확고한 염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무희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상호 신뢰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것이고 양국 정상이 양국 간 진선 협력의 길을 더 확고하게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도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중도 설린 진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외교학원 전문가 블라디미르 네즈나도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격성하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갈성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는 데 강대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은 중도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을 연기한다고 선포하고 포괄적 전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 친선 협력을 심화할 때 관한 양국 간 공동 성명을 체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러시아 매체는 회담 성과가 시문한 이의가 있다며 빗바람을 견디어낸 양국 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중국 정치와 경제부문 주임 세르게이 루코니는 공동성명의 체결과 중도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연기는 상방의 협력 예비를 한층 더 발굴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발전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중국과 현대아시아연구소 연구원 테레시 마마하토프는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배치를 했으며 양국 정상의 인도하에 양국은 계속해 상호를 성취시키는 좋은 동반자가 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열어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호혜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제10회 중도 박람회가 중국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전시관내에 진열한 풍부한 상품, 상담을 진행하는 바이어들, 그리고 잇따라 체결한 주문 등은 중도 호혜 협력의 생동한 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이 경제무역과 교육, 과학기술 등 영역에 중요한 상무협력 문건을 달성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양국 간 고품질의 호혜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간 성과문서 목록은 규모와 분야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양국 간 실무협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동방학원 부교수 안드레이 코지네츠는 경제무역과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 협력이 갈수록 질적으로 승격하고 양국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늘에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양자 간 무역액은 연 3년간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인공지능, 녹색, 저탄소, 생물기술 등 신흥 영역의 협력이 줄기차게 흥기하면서 쌍무 협력의 튼튼한 기반과 거대한 예비를 과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대학 부교수 테시아 말문토바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 영역을 포괄한 협력 성과 문건을 체결한 데 대해 인상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상방이 협력 공간을 한층 더 넓히고 새로운 협력 성장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으며 양국 관계가 더 정원한 단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인문 교류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유대입니다. 회담 기간 양국 지도자는 제10차 국가급 주제의 해인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 개막식에 공동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축사에서 승문정 주석은 교육은 국가 간 민심을 연결하고 신선을 전승하는 중요한 교량이며 당대의 공을 세우고 전수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공립인문대학 공자학원 러시아 측 원장인 타라스는 이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브첸코는 2013년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습관형 주석이 러시아 중국어 학자와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 그리고 언론 대표를 접견할 때 다행히 참여했다며 교육 분야의 쌍무 협력과 인문 교류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중시와 배려가 기억에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브첸코는 양국 간 교육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청년 교류와 사생 방문, 학교 간 협력을 교량으로 삼고 관계를 한층 더 밀접히하며 양국 간 진선적 사회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진선평화발전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인 보리스 디도프는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양국 간 인문교류는 양국 국민의 상호 리를 한층 더 증진하고 진선과 우정을 다지며 세대적 진선의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더 공정한 국제관계체계를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국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관건적인 항구한 힘이라고 제기하고 양국은 책임있는 대국의 사명과 책임을 확고히 履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드넓은 견지에서 쌍무 협력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여러 나라 인사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방대학 학자 마리나 드미트리예바는 당면 혼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불안정한 정세에 안정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시 지식협회 주석 알렉세이 아프도니는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갈증 심하고 지역과 글로벌 안정에 더 많은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쌍방이 세계의 다국화와 신형의 국제관계를 창도할 때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국제사회는 이를 깊이 주목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정치학자 쿠바네치벡 타이바르티에프는 공동성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이견 상의와 분쟁을 해결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다절 종의원 연구전략변론센터 고문 페드로 올리베이라는 이처럼 중요한 문건은 대화와 소통, 조율과 협력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적극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상회담 과정에 스군청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남방을 단결하고 글로벌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글로벌 남방 국가 전문가와 학자들 속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케냐 국제문제학자 레미 무라쿠는 유엔 안전보장지사회 상임기사국이자 세계 중요한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광범한 발전 도상국의 외교 발언권을 제고하고 경제 다원화 발전을 실현하며 전략적 자주를 증강하는 데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중동 전략연구와 국가안전론단 집행주임 압둘 무흐디 무타웨이는 글로벌 남방 국가의 단결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쿠바 국제정치연구센터 중국문제 전문가 에두 아르도 레가라도는 정상회담 기간 석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 조율과 협력을 밀접히 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다자간 기틀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며 글로벌 다국화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러시아 신문사는 사설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상무 협력은 양국의 행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적극 개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손을 잡고 더 공정한 국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가 괄목하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5: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6: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6: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6: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실내의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6: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7: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계속해서 뉴스 주도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 정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사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사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1: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의 앤디 버넘 시장이 여전에 잉글랜드 마크필드 선거구의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레이버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영국 수상 경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영국 수상 경선이 치열한 각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올 5월 초 지방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한 레이버당은 전국 득표율이 1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스 스트리틴 보건장관은 스타머 정부가 비전이 부족하고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임을 선고했습니다. 레이버당 의원 중 70명은 스타머 수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버당 전 대표인 에드 밀레반트는 레이버당이 내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타머에게 퇴임 시간표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리트는 16일 레이버당이 당수 선거를 치르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에 따르면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버넘은 현재 인기가 가장 큰 레이버당 정치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영국 주간지 뉴딜치가에 따르면 레이버당 내 각 파벌은 스타머에 대한 적대감에서 일치 단결을 이루었다고 표했습니다. 이 같은 각축전은 레이버당이라는 이 큰 배 자체의 룡골이 이미 녹슬고 부식됐음을 환영합니다. 지방선거 결과 개혁당 득표율이 26%, 녹색당은 18%, 보수당은 17%, 레이버당은 17%, 자유민주당은 16%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 대당의 통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한 세기 동안 영국 정치의 가장 큰 전환 중 하나를 대표한다고 표했습니다. 좌익과 우익, 중도파를 수용할 수 있었던 레이버당의 빅텐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북방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은 레이버당은 우유 1파인트, 빵 1파운드가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고 분노했을 때 레이버당의 원생 대표성은 이미 위태로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유당의 전례가 눈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보수당과 함께 영국 양당 구도를 다졌던 100년 대당인 자유당은 대표성과 내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20년대에 변두리 정당으로 급속히 추락했습니다. 레이버당이 바로 당시 자유당을 대체한 후발주자였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버넘이 집권하더라도 그가 주장하는 에너지 공유, 선거제도 개혁이 레이버당의 구조적 세력을 역전할 수 있을지 답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위기는 심원한 영향을 갖습니다. 영국 국가 차원의 발전 곤경은 결코 하루의 추이가 아니며 집권당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고속철 2호선은 바로 이 같은 국정운영 난국의 축소판입니다. 레이버당이 2009년에 발표한 국가급 전략 프로젝트는 보수당이 북단 프로젝트를 취소한 후 레이버당이 거듭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운영이 이미 본색이 40년대 초로 연기되고 원가가 최고 1027억 파운드로 치솟았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교통 대신 하이디 알렉산더는 역대 정부가 만든 슬로우 모션 교통사고라고 찍어냈습니다. 영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영국 국가통계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 생산 총액의 전월 대비 증가폭이 0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영국 경제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과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한 충격을 받고 내부의 에너지 위기와 재정 적자의 압력을 받는 등 구조적 난제는 조타수를 바꾼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침체, 높은 통화, 치안 악화,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주기를 뛰어넘는 정치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바로 현재 영국 정당 정치가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이었습니다.
3: 독서는 무엇일까요?
8: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3: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8: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3: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도시를
9: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훈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입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량년염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 구역 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 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 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 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0: 통계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훈춘식원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기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식원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지에 입각해 감독 관리 모식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이룬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진흥어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진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해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진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터프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 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진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산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어느 하나 이쁘지 않은 구석이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의 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뽀얀 것이 오동통 살이 올라와서는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보들보들함이 느껴지고요. 손등에다가 입맞춤이라도 하면 쫙 올라오는 살냄새, 마음까지 치유되는 기분입니다. 이런 귀한 아이들의 손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도 두 손 부르트도록 같이 놀아주고 굳은 살 바뀌도록 열심히 일한 여러분, 네, 어른들에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Dance to This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네,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 Z의 최요 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네,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여기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 봄도 아니고 이제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갑자기 여름이라뇨. 이 날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쌀쌀한 날씨도 이어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문득 봄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낮에는 여름처럼 무더운 또 날씨가 요 며칠 이어졌고요. 그래도 이제 아침이나 밤에는 조금 쌀쌀하니까요. 또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 그래도 봄입니다. 네, 봄 기운 조금 남았을 때 지금 이 시기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다음도 일상보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까지 휴가를 내고 드디어 오늘부터 출근했습니다. 2주가량 쉬다가 가게 일을 하려니까 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커피 두 잔째 마시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네, 또 쉬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네, 일이 또 손에 안 잡힐 수가 있겠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기운 내시고 또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또 원래 네, 삶 속으로 돌아오는 네, 그 자세도 또 프로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요즘 주말에 요리 공부에 빠져서, 네, 도시락 사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직장 동료분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반찬이 그래서 모자랄 지경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만큼 이제 요리 솜씨도 좋다는 뜻이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매일 같은 또 음식을 먹기보다는 이렇게 또 손맛이 담긴 네, 집밥을 먹는 이런 또 느낌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조금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본인도 위한다 생각하시고 반찬을 조금만 더, 네, 또 만드셔서 같이 드시면, 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상 보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부모님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냈더니 제가 월요일이 너무 힘드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또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요. 또 마음만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그래도 뿌듯한 또 그런 주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잘하셨고요. 그래요. 네, 오늘도 참여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또 기분 좋은 네, 또 월요일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여러 가진 종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비가 와서야 우산의 중요성 알게 되고 병들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빌리기 쉽지 않고 병이 생기면 돈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우산도 무용지물, 중병에 걸리면 억만금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로 비 내리기 전 대비 잘하시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바람 맞으며 가는 것이 바로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내가 고른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나는 잘 버텨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경기지야 따로 먹던 도들거리도 하겠다. 공예 이놈아 나를 큰 것이 깨놓고 내 견게 또 박살 맞으면 어쩌니. 아이 근데 아 여러분들 어제 목욕하러 오셨으면 아이 들어오셔서 샤워 차 하고 냄새를 이렇게 깨미리 받든지 해야 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난 빨리 때밀이 해야 돈 버는데 여성분들은 저쪽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에 상하는 남녀 합타이 절대 안 됩니다. 야, 장관 우리 시진핑 주선님께서 이번에 조징즈 정의관 시시조 즈즈비 이 말씀한다부터 야 우리 여기 시내는 이 당원 동무들이 너나 없이 깨끗해지겠다고 우리 목에 탈 찾아오는 바람에 완전 내 집 대박이 났습니다. 가봐줘라. 아까 내가 몇 배에다가 36배가 이번에 좀 37호. 37호 대미리 하죠. 37호 첫절러.
1: 예 갑니다.
0: 아야야. 오, 아야, 요 오랜만이다. 안녕하십니까.
1: 야, 오랜만이구만. 아유,
0: 근데 아, 주말은 딱딱 나타나도 왜, 어제 뭔데 이사를 갔습니까?
2: 네, 외제 학습반에 갔다가서.
0: 외제? 외제 유랑 갔다습니까?
2: 아, 그런 일이 있다.
0: 아,
2: 아이고. 예. 그나저나 우리 전번에 동갑이라고 서로 야야하기로 했지 했는가?
0: 자관님 몇 년 동안 때밀이를 하면서 손님하고 야야해보니 이보 당신 처음이라. 아, 몰랐던 것겨. 아, 목이 크크하다.
2: 아이고. 어제 당신 몸에서 술 냄새 난다.
0: 아, 야?
2: 술에

0: 됐어요? 글쎄, 내가 원래 공작 시간에 술을 먹으면 많이 되는데, 내가 오늘 생지에 간단히 한잔 했어.
1: 야? 생지라고?
0: 야, 야.
1: 아이, 잘 됐다.
0: 맞아.
1: 이보, 전번에 당신이 잠을 못 잔다고 오가피에 구기자에 오미자 이래 숱한 거 쪘는가?
0: 아, 효과지?
1: 이야, 그거 먹어 그런지, 야, 이젠 잠을 영 잘 잔다.
0: 너무 먹지 마. 너무 먹으면 난 또 굶이 없어.
1: 이보.
0: 너무 먹지 마.
1: 야, 야. 저기 뭐요? 아. 내 신세를 쟀는데, 당신 생일날에 내가 술 한 잔 살게.
0: 야? 에이, 말만 들어도 감사. 야,
1: 어째?
0: 아까면서라. 아, 나 여기 뒷자도 여기 그거 줘. 아, 저리 가라.
1: 아이, 무슨.
0: 어디.
1: 여기?
0: 아이, 그짝인데.
1: 아, 야, 이거 전만해.
0: 아, 좀 아래로.
1: 야. 됐어.
0: 야, 좀 시그긋어. 야,
1: 야. 아, 잠깐만.
0: 야, 이제 무슨 말이야? 아, 잠깐만, 생기. 야,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게 매년마다 이 생일 올 때면 제일 싫어.
1: 어째?
0: 올해는 계속 저 기부 있었다.
1: 어?
0: 에이, 당신 좀 뉴스도 봤지?
1: 뭐?
0: 그 우리 애니 해대 목이 뚝 떨어졌지?
1: 어느? 그럼 당신 그 미래 해니 조연사를 그래요?
0: 아니야! 정치를 좀 안다. 하하! 잘 됐지 뭐. 야, 와는 공과 돈 제 돈처럼 쓰고 와는 수턴님으로 받아먹었더니 끝내 목이 훅 날아났지. 잘 됐다.
1: 에이, 사이버. 아, 저 해니 떨어졌다는데 당신 어째 그랬어?
0: 저기. 아이, 말하자면, 지금, 아이, 됐어. 사관, 그나저나, 이번에 뭐, 새로 무슨, 송겐지, 송간지, 그런 나온다는 게 무슨, 에휴, 정말.
1: 아이고, 야? 송겐지, 송간지, 당신 봤어?
0: 못 봤지. 아이, 봐도 그수살이, 그수살이지. 그거 뭐 볼 필요 있어? 야.
1: 그나저나, 그 미래해라고, 거기 대박골이라고 있던데. 야,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좋은 곳.
0: 사람들이 거기 산보 가자고?
1: 산보 무슨 이동, 산들
0: 산보 같은. 내 제박골에서 나왔지?
1: 당시 제박골이요?
0: 하하! 이 사람 보기는 좀, 좀 저절라서.
1: 야?
0: 좀 저절라서, 저절라서. 저.
1: 아이,
0: 날 좀 어려봐. 안정아. 내 이래봬도, 뭐 상당한 제박골, 뭐 천장 깔라.
1: 아이. 당시 손자 했는가?
0: 아, 다치지 말고 좀 어려워라. 다치지 말고. 야, 당시 이렇게 말아. 당신은 좀 명도 공사 못 해봐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 내 그 천장 하면서, 그 우리 천에 다리 놓겠다고, 정말 정신 없이 떼댕겼어. 내 정말 천장 하면서 그 다리 놓겠다고, 제중국이 찾아가면 수리국 가라. 수리국이 찾아가면 또 뭐라 하죠? 현자 찾아가라. 현자, 조현자.
1: 어.
0: 아, 村长 통지아, 这个问题嘛，我们可以研究研究，讨论讨论的啊。 근데 토론도 못하고 목이 날아났지, 고마요. 잘 됐지 뭐.
1: 그래, 당시 조현재 떨어졌다고.
0: 자관, 그렇지 않고, 자관 그놈 하던데 잡아먹은 다른 것만 합치나던데 양계자 하나는 꾸려놨을게요.
1: 양계자?
0: 에이구, 어떻게 다른 것 잡아먹겠으면 촌자들 나를 보고 뭐라, 아, 촌자 얘기하지 뭐. 어차피 다른 촌이 촌장하고, 우리 촌의 촌민들이, 에이, 쪽집이 촌자. 에이, 쪽집촌자. 어디 그 뿌예요? 야? 아, 그놈 아들 오게 되겠네. 그 비유를 맞춰서 들어봤는데, 닥춤거지, 다쳤다, 닥춤거지.
1: 아, 이보, 닥춤이라. 나는 그 말춤 있다는 소리 들어도 닥춤 있다는 소리 못 들었다. 그런 게 있나?
0: 닥춤은? 자관 중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 영진 씨는 아마 내 딱 혼자 추는 춤일게요.
1: 에이,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다, 이게.
0: 아이 믿는다? 어? 아이 믿지, 당신아?
1: 야.
0: 아이, 한번 보겠어, 그래, 뭐?
1: 야? 야?
0: 한번 보겠어? 어,
1: 그럼 출해.
0: 보기요. 박수 치우.
1: 야.
0: 박수 치는 것 정도 샤, 아니래.
1: 야?
0: 아, 좀 콱콱 멋있게 열정 내서 좀 이게 좀 세우치오.
1: 아, 여러분. 그래, 우리 열렬한 박수로, 예? 이 닥수만 한번 구경합시다, 예? 자.

0: 처자이나 그저 이런 분들이 올 때 행사지 뭐.
1: 아이 그래 뭐. 뭐 국자이나 현장 들여 뭐 다른 게 있어?
2: 있지.
1: 야?
0: 개.
1: 개?
0: 개. 개를 잡아야지. 벌써 우리 동네 개들은 이제 내일 용도 분들 암담 온다게 되고 다 아오. 내 아침에 집에서 턱 나오면 저 멀리서부터 개 몇 시 마리 내 앞으로 서서히 걸어오고 있어.
1: 아이보, 당신 지금 뭐해라고 그래?
0: 아, 정말 당신 개 말을 뭐 알아듣겠구나.
1: 이 사람이.
0: 개 내보고 뭐 이러는지 이러. 천사야. 이번에는 나를 잡읍소. 나를 잡아서 내 고기를 용도 분들한테 이렇게 뿌려서 꼭 다리 놔달라고 해줍소. 예?
1: 이모, 야? 무슨 농담 그렇게 해.
0: 아, 좋은 말을 하는데 이래고는 추호의 두서짐 없이 전달 판자구가 탁 눕는단 말이. 맞지? 자기 전 찾아간 놈지?
1: 이모 빨리 시작하기요.
0: 들었지? 죽는 것도 빨리 죽여달라제. 희생정신 정말 대단하다. 아이다 아이다. 걔도 잡기 전에야 마지막 인사는 해야 돼요. 저 아야 근데 걔 이름 모르니까 어떻게 해. 아 옳다. 그냥 아래를 보고. 와 숙해구나. 개야 개야 알라궁 달라궁 숙해야.
1: 아 지금 뭐하고
0: 하고 놀다 놀다 놀다 야 살아나는 거 아닐까 놀랬다야.
1: 아니 이 사람이 이게
0: 아이, 솔직히 야 우리 처민들이 이만큼 성의를 보여줬으면 야 그 다리를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도리 맞대요. 내년봐라 우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신치포파나 차를 새 차로 바꾸지 말고 고차남네 하면 유랑 다니지 말고 백성들이 내 세금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니까 말이오.
2: 이보 당신만 말만 하다. 야 일이 풀리겠지 뭐. 너무 흥분하지 말라. 야
0: 이제 흥분해야 이제 이제 흥분해야 이제 이봐 그 다리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다.
2: 엄마 죽다.
0: 우리 엄마 생전에 나하고 뭐 했는데 아니 어이 천사들이 꼭 우리 제바골 초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하나 놔줘야. 야 천사들이 이게 애미 서워해라. 이게 우리 제바골 초민들이 서워해라. 그날도 내 생일이다. 우리 엄마 내 돼지고기에 체면삼으로 좋아한다고 이 아들 그거 먹이겠다고 상마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홍수에 밀려서 그만 내 며칠 후에 우리 엄마를 찾았다. 찾았는데 우리 엄마 글쎄 그 장마다에서 봤던 그 장바구니에 그냥 그대로 고기 안고 있지 않겠니. 이 아들 생일날에 돼지고기 체면상 물을 먹이겠다. 내 그 길로 짐 싸매고 들어왔어. 여기로 왔다. 너네 다리를 안 놔줘도 좋다. 임마 내 속도도 들여 돈 벌어서 언젠가는 우리 제바골 초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꽁 돕겠다 임마.

0: 야, 됐다. 그 다리 내놔줄게. 내 손해그리 삼보한다. 민민이, 네 생일이 되기 전까지 다리를 놔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위로하고 우리 제박거리 손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그 다리 내 꼭 놔줄게.
1: 너는 무슨 낯설다에게 무슨 호목소리를 그렇게 하네.
2: 에야,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너도야 그야 남의 밑에서 심부름 꾸며하는 게야. 니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니 이제 이름 뭐라니? 이름 뭐라니?
0: 야, 내 손에 걸이다.
2: 뭐야? 손 이번에 우리 현이 새로 얻은 손댄다.
0: 야,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
2: 야, 내 말하지. 이래서 공작 시간에 술을 먹으면 아이 된다는데. 야, 설마야.
3: 아이 현자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래 보니까 소년자 정말 이름값을 한다. 소년자 오니까 소년장 이 손으로 이렇게 다리 문제 해결되는구만.
4: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야야야 야, 야.
4: 이제 네. 무슨 야 인마 하디 무슨 불쌍히 얘기하면 이래니.
2: 아야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부터 야자 했더라.
0: 야, 그게 뭐 그리 중요하야. 어? 야 네 생일인데 내 술 한 잔 살게. 가자.
2: 아니, 야, 무슨 소리 하니? 니가도 우리 손에 다리를 놔둔데, 응, 나 내 싸야지. 술은 내 쌀게.
0: 야, 임마.
2: 어?
0: 내 니 술을 먹고 무슨, 누기처럼 뭐 되라고?
2: 아, 그게 그렇게 되는가?
0: 야, 어? 정리하고 나오나?
2: 어, 알아. 옳다. 아, 옳다. 오늘 니 싸라. 나도 좀 용돈들이 술을 얻어 먹어보자. 야, 해거라. 때는 밀고 가야지.

서품 메밀이 감상했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았을 땐 내 사람 같지만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애초에 몰랐던 사람보다 더 낯선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과 행동에 더 신경을 쓰고 넘어서 안 될 선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또한 사람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현명한 관계를 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다가 나의 삶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할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드라마 같은 삶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고가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당신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모래 가장 밑바닥을 구경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고 또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걱정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정말 100년의 걱정을 앞서서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는 꿈처럼 웃을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웃는 날이 있으면 우는 날이 있고 가슴 벅찬 날이 있으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날도 있죠. 이 사실에서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선택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래도 후회는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을까요? 네, 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처법,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행복한 비결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음악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이 아닐까요? 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곡이 되겠습니다. 강화 가수의 희노애락 징검다리 함께 듣겠습니다.

똑같은 해인데 떠오를 때마다 그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서서히 산마루를 향해 발돋움하는 아침 해돋이도 어제 아침과는 다를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되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그대로인 듯 싶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과 몸짓과 말씨 등 순간순간 그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거짓말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요? 안으로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순간순간이 늘 새롭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름이 없는 똑같은 나라면 오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르노 가수의 노래입니다. 매화향기.

학창시절 비 오는 날이면 학교 교문 앞에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쏟아지는 비를 사랑으로 맞으며 나를 기다리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날을 위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옥수수 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한 걸음의 병원에 달려가지만 당신 아프실 때는 늘 괜찮으시다는 어머니. 화장실 갈 때에도 잠이 든 가족 깰까봐 내내 조심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늘 자식 걱정에 어머니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별 실버스타인 작가의 아낌없이 조는 나무가 생각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사과나무이고 자식은 소년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소년을 위해 사과도 주고 쉴 수 있게 나무 그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인 기둥까지 내어주고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행복해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노인이 되어 찾아온 소년에게 자신의 밑동을 내어주며 앉으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비록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 얼굴에는 거미줄처럼 깊은 주름이 지고 손은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 주름이 졌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기꺼이 한몸 희생을 하신 어머니의 손이 아닐까요? 내어주고도 또 내어주고도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거룩한 손. 어머니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一切压抑，对对对。

이 세상에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해봅니다. 김미화의 멋진 날 듣고 옵니다.

데니스 워터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골프 선수였는데 어느 날 골프 카드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다른 골퍼들 옆에 서서 그들이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앉아서도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었고 골프 카트의 의자를 빙빙 돌릴 수 있도록 고안해서 카트 의자에 앉은 채 공을 쳤습니다. 결국 그는 앉은 자세에서 250야드나 공을 날릴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골프 지도 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인간의 정신은 마비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김매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코신.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는 로신 선생님의 유일한 회역 산문집인데 도합 10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산문집에 수록이 된 무상의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고향에 있을 때 하등인들과 같이 즐겁게 이런 귀신이면서 사람이고 돌이면서 정인 무섭고도 사랑스런 무상을 감상을 하였었는데 지금도 그 울고 웃는 얼굴 모습 입에서 나오는 호언장담과 익살스러운 말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영신 행사 때의 무상은 극을 할 때와 다소 달랐다. 그는 행동만 하고 말하지 않았으며 음식 접시를 든 익살쟁이

를 따라가면서 음식을 먹으려 하지만 익살쟁이는 주지 않는다. 그 밖에 또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정인군자의 소위 처자이다. 하등인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공통한 병집이 있다. 귀신일지라도 외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대개 귀신에게도 배피를 모아주려 한다. 무상도 뇌외가 아니다. 이쁘장한 용모이지만 흡사 농사꾼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무상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면 무상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니까 교수와 같은 틀을 짓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다른 한 사람은 작은 꽃갈 모자를 쓰고 역시 흰 옷을 입은 어린애였다. 작기는 하지만 어깨가 벌어지고 눈썹이며 눈꼬리가 처져 있었다. 이는 분명 무상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아령이라고 불렀는데 별로 존중하는 것 같지 않았다. 무상 아주머니의 전남편의 아들 같기도 하였다. 그렇 장면이다. 그는 혼을 빼앗는 사자이기에 민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 술과 밥으로 그를 공손히 대접해 보낸다. 그더러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사 때 웃기려는 것일 뿐 사실은 그렇진 않다. 하지만 무상과 우수계를 걸려는 생각은 모두에게 있다. 그것은 그가 통쾌하고 말이 많고 인정이 있기 때문이다. 진짜 친구로 사귀는 데는 그가 안성맞춤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산채로 저승에 갔다고 말을 한다. 즉, 원래는 산 사람이었는데 꿈에 저승에 갔다가 사자 역을 맡게 되어 그렇게 인정이 많다고 한다. 나는 아직도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오두막에 살던 남자가 주무상이라고 자칭하면서 문 밖에 늘 향을 피워놓던 것이 생각이 난다. 그 남자 얼굴에는 산 사람보다 귀신 기운이 더 많은 것 같았다. 혹시 저승에 가서 귀신이 되면 사람 기운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쉿, 귀신의 일은 말하기 어렵도다. 이것도 그냥 뇌외라고 해두자. 1926년 6월 23일.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세계인권선언 발표 70주년 기념 좌담회에 보낸 축하 편지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국정에 부합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걷자 201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헌으로서 세계인권사업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국인민은 각국 인민과 함께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수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함대하며 포용적인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고 공동으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면서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인민의 행복한 삶은 최대의 인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한 그날부터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분투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중화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약 70년간, 특히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화민족은 일떠서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발전 성과를 하나로 귀결한다면 다름 아닌 억만 중국 인민의 생활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발전과 함께 인권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관하게 인권의 일반적 원칙과 현시대의 실정을 결부시켜 국정에 부합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으며 인민 중심의 인권 리념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생존의 권리와 발전의 권리를 선차적인 기본 인권으로 간주하고 전체 인민의 경제 권리, 정치 권리, 사회 권리, 문화 권리, 환경 권리를 조화롭게 증진시키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면서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연구 일꾼들은 올바른 길을 향해 시대와 더불어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혁신하며 인류 문명의 다양성을 풍부히하고 세계 인권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보다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한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느긋하게 쉬며 마음의 여유를 느낍니다. 어릴 적 거실에서 아버지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 쉬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요. 바른 자세로 앉기보다 등을 살짝 뒤로 기대고 몸의 힘을 모두 풀어놓은 채 차분히 쉬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젖보듬하게 앉아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순간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잘 몰랐으나 어른이 되고 난 지금 비로소 아버지의 젖보듬한 자세 뒤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와 풍파를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젖보듬하다입니다. 젖보듬하다는 조금 뒤쪽으로 기운 듯하다라는 뜻으로 바른 자세를 갖추지 않고 몸의 힘을 모두 풀어 느긋하게 쉬는 상황에 알맞게 쓰이며 휴식 시간에 의자나 소파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젖보듬하다에는 또 탐탁해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어 질문을 받아도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적합하게 사용하며 일상대화에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에도 좋은 표현입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동생의 귀가 시간이 갈수록 늦어지자 아버지는 식탁으로 동생을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은 동아리 활동과 도서관 자료 검색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변명했지만 아버지는 밤 9시 전까지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입을 다문 채 젖보듬하게 앉아 어떤 말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잠시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카페나 집에서 젖보듬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젖보듬하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편안한 상태를 솔직하게 나타내며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공식적인 자리나 따뜻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젖보듬한 자세를 보인다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선곡입니다. 네, 물을 많이 마실수록 독소가 더 많이 배출될까요?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기자회견을 열어 제철 절기와 건강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여름철에 어떻게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과학적으로 물을 보충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연구원 장담은 과학적인 식수는 적당량, 적절한 시기, 위생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매일 4리터의 물을 마시면 해독이 된다. 아주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암을 초래한다. 하룻밤 지난 물은 마시면 안 된다는 견해들은 현재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체는 주로 간, 신장 등 기관에 의존해 대사 및 배설 기능을 수행하며 물을 많이 마실수록 독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지나서도 계속 마실 수 있지만 장기간 개봉해 보관하거나 용기가 깨끗하지 않거나 냄새나고 불순물이 생겼다면 다시 마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인체는 운동이나 고온 작업 등의 상황에서 땀으로 인해 일부 수분이나 나트륨, 칼륨 등 일부 전해질을 잃게 됩니다. 여름철 식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권장합니다. 첫째, 소량으로 여러 번 마시고 주동적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땀이 많이 나므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끓인 물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고당도 음료를 장기간 대량으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수온은 상온에 가까운 것이 좋고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위장관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노인, 어린이 또는 위장이 민감한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땀을 많이 흘렸거나 장시간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한 후에는 전해질을 적절히 보충해야 합니다. 네, 매일 먹는 물도 알고 마셔야 건강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 이두 부위를 두드리면 수면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부위일까요? 네, 잠을 잘못 자면 성격이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와 심뇌 혈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밤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네, 중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바로 아침에는 담경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심경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담경을 두드려 하루의 양기를 깨웁니다. 아침은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때로 담기가 온몸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담경을 두드리는 것은 마치 몸의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머리와 눈이 상쾌해지고 동시에 담즙 분비를 자극해 음식이 기혈로 더잘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담경은 허벅지 바깥쪽 바지 옆 재봉선을 따라 내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드릴 때는 앉거나 서도 되며 주먹으로 환도혈에서 시작해 허벅지 바깥쪽 정중앙을 따라 무릎 바깥쪽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각각 5분에서 10분 정도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때는 위경이 적당하고 양기가 점차 왕성해지기에 담경을 두드리면 위기의 추동력을 받아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저녁에 심경을 두드려 하루의 정서를 다스립니다. 심경은 심신과 혈맥을 주관합니다. 해질녘부터 잠들기 전 사이에 심경을 소통시키면 치밀어 오른 우라가 가라앉고 심경의 기혈이 조용히 내려가 불안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은 팔 안쪽 뒷부분을 따라 겨드랑이에서 새끼

이 손가락까지 이어집니다. 두드릴 때 팔을 곧게 펴고 손바닥을 우로 향하게 하며 반대쪽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극천혈, 즉 겨드랑이 정중앙에서 시작해 팔 안쪽을 따라 손목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5분에서 10분 두드려 줍니다. 시간은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이는 몸을 이완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을 두드린 후에는 엄지 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에 심문혈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경의 원혈로 정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름철에 운동을 한후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합니다. 이는 피부의 끈적임을 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심장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때 온몸의 대부분 근육이 참여하는데 이때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은 주로 사지 근육으로 흘러갑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사지 근육은 계속해서 높은 혈류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더운 날씨에 운동한 후 찬물에 샤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냉수욕은 몸의 모공을 즉시 닫고 모세 혈관을 수축시켜 몸의 열 발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몸이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체열의 발산을 차단하는 것은 근육 회복에 좋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고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마친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체온이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회복되고 땀이 증발하며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목욕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4월 초하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건공과도에 이르러 신소사업을 감독하고 시신소국에서 신소사업회의를 소집사위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내기 작업을 전면 개시했습니다. 공원가도 원상사회구역에서 격자원을 조직해 방문 편민봉사를 전개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21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건공가도에 이르러 신소사업을 감독하고 시신소국에서 신소사업회의를 소집사위했습니다. 그는

0: 국민 신소사업을 강화 및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지도 간부의 방문 접수 현장 방문 기재를 심화하며 일선 사업법을 엄격히 시달하고 격자화 관리 효율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심성의껏 군중의 기대에 응답하고 군중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군중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공카드에서 왕길보는 신소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사업 가운데 존재하는 문제를 깊이 분석했으며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해 안배 및 포지했습니다. 왕길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신소사업은 군중 로선을 실천하고 간부의 기풍을 점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카드는 기층 관리의 최전선 진지로서 관할 지역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짊어지고 갈등을 기층에서 해결하며 문제를 일선에서 풀어야 합니다. 군중이 강하게 반응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중심으로 신소 관련 오래된 사건, 반복 신소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점검하여 상세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결 기한과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상황이 명확하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근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시대 붕괴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격자화 관리에 의지하여 조사망을 촘촘히 짜고 상시화로 갈등과 분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민생 분야의 조기 및 조짐 문제를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조기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종합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신소 접수, 처리, 재점검 전 과정을 규범화하며 간부가 현장에 내려가 요구를 듣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군중의 정당한 요구를 해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을 설명하고 감정을 조율하여 군중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군중 주변의 불량 풍습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민생 중점 분야에 집중하여 군중 리익을 침해하는 미세 부패를 엄격히 단속하며 정돈 성과로 신소 사업의 질적 향상과 유한 정책 시행을 통해 문제의 병근을 찾고 갈등의 근원을 밝혀내며 초기 신소 처리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문을 앞당겨 신소 사항의 증가 억제, 기존량 감소, 변동성 방지를 전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핵심 공략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소 관련 오래된 사건 해결을 위한 공략 조언을 수행하며 류사 사례 분석 및 근원 관리를 강화하여 갈등과 분쟁의 근원 해결, 다각적 해결, 질서 있는 해결을 추진하고 신소 사항의 처리율 및 해결률을 전력으로 높여야 합니다. 민생 분야 신소 문제의 집중 관리를 가속화하고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 과정 사업 체계를 정비하고 종합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정확한 분류와 정책 시행을 견지하여 민생 요구가 처리되고 응답받도록 보장하여 관리의 실제 성과로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중 관리의 임무 목록을 군중이 인정하는 성과 목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책임 사슬을 강화해야 합니다.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신소를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총괄 조정, 상하 연계, 좌우 협력을 강화하니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현재 기온이 적당하고 토양 수분이 알맞아 벼 모내기에 최적입니다. 우리 시는 좋은 날씨를 이용해 벼 모내기 작업을 전면 개시했습니다. 기계화 작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농업기술 봉사가 정밀하게 현장에 전달돼 분주하고 질서 있는 봄가리 생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조양천진 근로촌에 도착했을 때 마을 논밭에서 여러 대의 신형 이안기가 오가며 균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의 변모가 질서 정연하게 논에 들어앉으며 이안 작업이 효율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며 변모 운반, 순찰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장국진은 근로촌에서 유명한 새로운 농업인입니다. 2013년부터 벼 재배에 뛰어든 이후 그는 전통적인 재배 방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현대적인 농기계를 도입했습니다. 전과정 기계화 재배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여 곡상 서가족 농장을 설립하고 촌의 대규모 곡물 재배 농가가 됐습니다. 그가 재배한 고품질 쌀은 입소문이 자자하며 생산량의 절반은 남부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장국진은 길갱 81호와 기릉 6호 두 가지 품종의 벼를 심었는데 길갱 81호는 연변에서 이미 30년 넘게 재배된 오래된 품종으로 대중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갱 81호는 쌀알이 철지

0: 고 고소하며 은은한 향기가 나지만 단점은 잘 쓰러지고 병충해 약한 원인으로 논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벼 재배의 전 과정 기계화, 표준화 모식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농업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농기계관리총소는 사전에 계획하고 선제적으로 봉사를 제공해 기술 인력을 각 마을의 논밭에 파견하고 상시적으로 기술 지도를 실시하며 농가의 재배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작업 기준을 규범화하며 이양품질을 완벽히 관리함으로써 전방위로 벼 봄가리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농업기계관리총소 소장 박봉은 전시 벼 재배 면적은 2.86만 모이고 벼 이양기 보유량은 약 120대로 올해 벼 이양 작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6월 상순쯤 벼 이양 작업을 대부분 마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1: 그일 시시장감독관리국은 경영조체 면차 보고 봉사에 달 요구에 따라 사암딜 군대를 조직하여 서시장에 이르러 기업 방문 지원 현장 지도 특별 봉사를 전개해 경영조체가 2025년도 면차 보고 공시를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편민 및 기업 편의 봉사를 심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암딜 군들은 면차 보고 선전 전단지 배포, 경영자 정보 현장 조회, 모바일 기기 조작 1:1 지도 등 조치를 통해 경영 조체의 면차 보고 작성 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각지에서 발생하는 면차보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 선전 강연 더하기 위험 경고 이중 봉사 모식을 강화하고 사기 경고 선전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경영자들에게 면차보고 작성 전 과정이 무료이며 공식기관에서는 어떠한 수수료나 대행료도 받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경영자들이 불법 링크가 포함된 사기 문자를 경계하고 낯선 전화를 쉽게 믿지 말며 확인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절대 낯선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음으로써 사기 예방을 위한 방화벽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일전 공원가도 원상사회구역에서는 격자원을 조직해 방문 편민봉사를 전개하여 고령 당원들의 이동 불편, 스마트기기 사용 어려움 등 실제적 문제를 정밀하게 해결하고 관심과 배려를 고령 당원들 곁에 전했습니다. 고령 당원들이 행동 불편으로 현장에 와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요의한 격자원은 주동적으로 방문해 당조직 관계 이전 정보 등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삼일꾼들은 당원의 개인정보, 거주정보, 조직관계 소속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책 및 이전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고령 당원들이 스마트폰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 격자원은 1:1 맞춤형 지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전화통화, 위책 영상통화, 생활요금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에 답변하며 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여 고령 당원들이 스마트기기 사용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노인들이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지혜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 5월부터 상급메시지 의약품관리, 민용무인기, 식품안전, 불꽃폭죽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일련의 새 규정이 시행됩니다. 상급메시지 동의 없이 발송 불가, 5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통신문자 메시지 서비스 관리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어떤 업체도 상급문자를 보낼 수 없다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아동용 및 희귀질환용 의약품 혁신 경계기제 도입, 5월 15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시행조례가 시행됩니다. 새 조례는 림상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혁신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며 최초로 아동용 의약품과 희귀질환용 의약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 제도를 도입해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환자의 림상 약물 복용 수요를 추진했습니다. 민용무인기 실명 등록 및 활성화 의무화, 5월 1일부터 강제성 국가표준인 민용무인비행장치 실명 등록 및 활성화 요구사항과 민용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행식별 규범 시행됩니다. 새 국가표준은 무인기의 실명, 더 이상 식품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중지, 링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인용 불꽃 폭죽 화양량 교재 1

0: 보호계층 강화, 5월 1일부터 강제적 국가표준 불꽃 폭죽 안전 및 품질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표준은 개인용 불꽃 폭죽 제품의 화약량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여 원천으로부터 안전 위험을 통제하고 불꽃 폭죽 제품의 생산, 경력, 운송, 사용 각 단계에 걸쳐 안전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품질 수준을 높였으며 제품 명칭, 위험 등급, 경고 문구 등 포장 및 표시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고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1: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꿈을 빨갛게 물을 켜주는
3: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친구들,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고 해도 그것은 내일의 해겠지요.
1: 맞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0: 어떠한 일이든지 내일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2: 내 때문에 예쁜 공기 속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있는 세포는 살아있을 수가 없답니다. 특히 뇌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물고기들은 공기 대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쉴 새 없이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기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소가 알맞은 비율로 섞여 있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이 막혀버리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공기 속에 매연을 마시고 있다면 몸에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0: 선생님, 눈썹은 왜 필요할까요?
1: 네, 그럼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눈썹이나 속눈썹은 얼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썹은 빗물이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또이 속눈썹도 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0: 그렇다면 사람의 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1: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가 모여 신경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 척추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형성하며 뇌막에 쌓여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명령기관이 있으며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등 모든 것이 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래요. 희원 친구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인간의 뇌는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요. 이 대뇌는 둥근 계란형으로 중앙에 세로로 깊은 흠이 있고 또 좌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주름으로 이루어진 이 대뇌는 운동과 지각에 대한 중추가 있습니다. 네, 친구들 노래 한 곡 듣고 또 새는 왜서 날 수 있는지 하는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갈까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함께 들을까요?

0: 생각합니다.
1: 제 생각에는 새는 깃털이 부드러워 공기의 힘을 잘 받아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저희들 방송 청취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는 체형이 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의 저항력을 줄일 수 있고 뼛속에 공기가 차 있어 몸무게도 아주 가벼우며 날개를 퍼덕일 때면 공기가 몸 아래에서 상승기류를 형성하면서 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1: 새는 비행 근육이 무척 발달하고 폐활량도 상당히 크답니다. 바로 이러한 신체 구조로 인해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2: 친구들, 그럼 새는 이빨이 없이 어떻게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0: 제가 알고 있어요.
2: 네, 그럼 희은 친구 설명해 볼까요?
0: 새의 식도에는 팽창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선항이라고 하지요. 새가 먹는 음식물들은 잠시 선항에 저장되었다가 무르게 된 후 유속의 산항에 들어갑니다.
2: 네, 산항에는 새가 평소에 삼켜두었던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서 음식물은 이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 부서진 후 소화 흡수되고 있습니다. 새는 이빨이 없이도 음식물을 부스러 뚫릴 수 있는 거네요. 친구들, 한 가지 재미나는 걸 함께 알아볼까요?
1: 뭔데요? 왜서 우리는 비뚤비뚤 걷는지 알고 있어요?
2: 글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오리가 뒤뚱거리고 걷고 있네요. 오리는 발이 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몸 앞부분이 무겁고 뒷부분이 참 가볍습니다. 때문에 오리는 걸을 때 반드시 몸을 뒤로 젖혀야만 무게중심이 두 발 가운데 있게 되지요. 오리는 다리가 짧아서 몸도 발걸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뚤비뚤 걷는 거랍니다.

0: 네, 두 친구는 혹시 타조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1: 네, 저는 정순 동물원에 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저는 상해 야생 동물원에 놀러 갔을 때 봤어요.
0: 네, 그래요. 그럼 타조는 왜소 날지 못하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1: 타조의 다리가 너무 길어서가 아닐까요?
0: 글쎄요. 다리가 길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랍니다. 타조의 날개는 기나긴 생활 과정에 이미 퇴화돼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체형은 무척 커서 짧고도 아주 작은 날개로는 근본 거대한 몸집을 받들어 올릴 수가 없답니다. 해서 타조는 날수 없게 된 건데요. 타조는 비록 날지 못하지만 굵고 힘이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의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럼 수리개는 왜서 시력이 특별히 좋을까요?
1: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의 구조가 진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제가 알려드릴까요? 소리개가 시력이 좋은 것은 독특한 눈 구조 때문이랍니다. 원래 소리개의 승마막에는 감광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들로 하여 물체를 분별하는 灵敏도가 더없이 높아졌답니다.
0: 네, 그외 수리개의 심막막에는 또 일종의 돌기된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더 똑똑히 볼 수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수리개가 높은 상공에서도 지면에 사냥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교적 강한 광선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원초형 세포가 결핍합니다. 때문에 광선이 어두운 밤에 부엉이는 시각이 더 예민해지고 따라서 밤에만 쥐잡이에 나서는 거랍니다.

0: 친구들 무슨 일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과정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 아닐까요? 그 결과가 내가 바라던 결과일 수도 있고 자신이 바라지 않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박수 칠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합니다. 박수는 자신의 결과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한 박수인 것 같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친구들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를 떠나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고 그 노력에 대해 박수를 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0: 그래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예쁜 세상 마감하겠습니다.
3: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아빠, 힘들어요.
5: 힘내자, 아들. 건강, 건강.
0: 여보, 이렇게 매일 같이 운동하니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적게 마시고 가족 건강 지키니 너무 좋네요. 하루 만보 가족과 같이 걷겠다고 하네요.

0: 技艺还坚劲，是流传
1: 在哪儿？
0: 立时代潮头，发时代先声，中国之声。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종소기가 산소성 심온현 탄광가스 폭발 사고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상해시와 흥룡강성이 각기 현시의 고품질 발전 목표와 주요 목표 중점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1: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 발사 시점이 확정되고 우주 비행사 승무조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0: 이란이 이란과 미국 간 양해 각서가 마무리 단계 진입했다고 표하고 미국 트럼프는 합의를 기본상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스웨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20일 오후 7시 29분 산소성 장치시 심은현 산소통조그룹 요신욕탄업 요한회사 객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산소성 장치시 심은현의 탄광 갱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습금형 정수기는 총력을 기울여 부상자를 치료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를 조직하며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고 사고 원인을 교명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수기는 각지 각 부문은 사고 교훈을 섭취하고 안전 생산이라는 이익근을 시종 조이며 각종 위험 부담과 우한을 깊이 객정과 분해의 안전 우한에 대한 조사와 종전을 강화하며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도록 지도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정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부상자들에게 시회시 정신과 리강 총리의 요구를 단호히 관찰하고 안전생산이라는 이 주를 시종 단단히 조이며 안전생산 책임과 조치를 참잡게 실시하고 중대 특대 사고

0: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고 옥죄해야 합니다. 장국총 부총리는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하고 2차 인원 사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인원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도록 확보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으로 인한 장애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고조사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각지 각 관련 측은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교정 위반 현상을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 반공실과 각지는 안전생산 법규 위반 행위를 단호히 징벌하고 본질적 안전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1: 5월 20일 오후 7시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구조 작업은 신속히 펼쳐졌습니다. 전무 구조 인력 335명, 이루어진 420명이 긴급 직결대교 주변에 이동식 고압 산소실과 구급차 86대를 동원해 응급 구조, 1호 대응 등 관련 작업을 펼쳤습니다. 황금 구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며 객내 가칭 인원을 빠르게 수색하고 있습니다. 초보적 판단으로 사고 발생 탐광 기업에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실종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치시 보건건강위원회 곽군척 주임에 따르면 현재 부상자에 대한 치료 작업은 중증 우선, 등급별 분류, 정밀 구급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자 124명을 모두 3급 각급 병원으로 이동하고 면밀한 관찰과 적절한 처치를 진행했으며 중증 부상자 2명과 위중증 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전담팀과 맞춤형 치료 방안을 내고 성과시 의료구조 전문가팀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치료 중 부상자의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고 병세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증과 위중증 부상자 4명 모두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치시는 탄광 분해에 대해서 전면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치시 비상관리국 장문파 국장은 가스 배출 시스템과 안전감시 시스템, 환기 시스템과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검사, 지하모둔 경도, 갱실, 채탄구역, 폐갱, 옛 채굴장 등에 대한 전면적 검사, 위험화학물질, 비탄광산업, 도로교통, 소방 등 중점 업종 분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서 위험부담과 안전우환정비 작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서통주그룹 유신욕 탄광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관계자와 관련사와 국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인민병원 국가위상이학센터 외상중증과 중일우호병원 호흡과 등이 다학과 원격회를 조직했습니다. 또한 북경협화병원 호흡중증과 북경적수단병원 화상과 외상정형외과 전문의 3명이 현장에서 치료에 참가했습니다.
0: 최근 상해와 흥룡강성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둘러싸고 각기 특별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상해와 흥룡강성은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따라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요한 조치 등을 상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상해시는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35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를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5대 중심 건설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재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봉사하며 고수준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이민 도시 건설을 힘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례시 공정시장은 습금형 정석이 당부를 명계하고 독의 대국 의식에 따라 네 가지 배치를 견제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손들어 하고 개혁 개방을 동력으로 삼고 국가 중대 전략을 견인하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의 현대화를 벗어나고 한 장의 총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갈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 부동의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에서 선도적 역할과 시범적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상해시는 경제 총량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 경제 중심 지위를 승격시키는 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기간 흥룡강성은 발전질이 더 높고 산업구조가 더 뛰어나고 생태환경이 더 좋고 이민생활이 더 행복하며 국가안전요지능력이 더 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26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전면 지능 속에서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개척할 것입니다.

0: 성룡강성장 해룡성장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당무를 명심하고 신시대 동북 전면 지능의 전략적 배치를 전면 관찰하고 실속 있고 착실하게 그리고 실무적 조치를 통해 고품질 지능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고 국가 발전 대국을 위해 흥룡 강성은 더 큰 힘을 보탤 것입니다. 15차 근원 전망 계획 기간 흥룡 강성은 산업진흥, 과학교육진흥, 농업진흥 등 12개 중점 임무에 착안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선도하며 디지털진흥, 생물경제, 신소재 등 12개 전업급 특색 직접 산업단지를 육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고급 장비, 신에너지 등을 신흥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생태우선, 녹색 발전을 견제하고 녹수 총산과 빙설 존재를 금산, 은산으로 도잘 전환시키기 위해 힘도할 것입니다.
1: 신주 23호 유인 비행 임무 관련 소식 발표회가 23일 주천위성 발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신주 23호는 5월 24일

0: 주앙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절록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는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가 포함됩니다. 첫째로, 부패 문제는 당의 집권 토대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크고 살상력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쉽게 정권이 전복당할 수 있는 문제로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 투쟁은 절대 질 수도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정치적 투쟁이며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결전을 벌여 결승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적으로 견지해온 명확한 정치적 입장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를 견지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당이 자기 혁명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잘 틀어주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부패 척결의 기치를 분명히 내세우고 당내에서 부패 분자들의 설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로, 정치적 부패는 가장 큰 부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당내의 정치적 우환을 없애고 당내의 리익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의 권력을 찬탈하거나 당의 지도 간부가 그들의 대리인이 되거나 지어는 스스로 리익 집단을 형성한다면 홍색 강사는 그 본색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민심은 가장 큰 정치입니다. 인민 대중은 부패를 가장 증오하기에 수많은 부패 분자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면 14억 인민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나 민심 향배의 차원에서 보나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당심, 군심, 민심을 결집시키고 당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영원히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강인한 의지와 신념으로 이 난관 돌파전, 지구전을 잘 치름으로써 당이 청렴 결백한 정치적 본성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각종 부패 문제의 정치적 본질과 정치적 위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며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홍색 강산이 영원히 본색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관한 당중앙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리해하고 전면적인 종렴치당에 관한 당중앙의 중대 방침, 중대 원칙, 중점 과업의 정치적 내포를 확실히 파악하며 자각적으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중앙이 제시한 정치적 방향과 확정한 전진 도선에 따라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하며 언제나 당중앙의 요구와 기준에 비추어 제때에 편차를 바로잡으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0: 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100년 변국 중의 핵심 역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초여름의 북경이 전 세계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수분층 두석의 저성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하는 중대한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러시아 각계와 여러 나라 인사들은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정상이 중도 신실의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청사진을 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중도 재분야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불안정한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간 진선 협력의 길은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회담에서 습근평 주석은 하고 말했습니다. 2013년 이후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빈번한 왕래를 유지하고 40회 이상 대면했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은 선으로 소범위 회담과 대범위 회담을 개최하고 상방의 장원한 견지의 차관에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확고한 염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무희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상호 신뢰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것이고 양국 정상이 양국 간 진선 협력의 길을 더 확고하게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도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중도 설린 진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외교학원 전문가 블라디미르 네즈나도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격상하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갈성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는 데 강대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은 중도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을 연기한다고 선포하고 포괄적 전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 친선 협력을 심화할 때 관한 양국 간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러시아 매체는 회담 성과가 심오한 이의가 있다며 빗바람을 견디어낸 양국 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중국정치와 경제부문 주임 체르게이 루코니는 공동성명의 체결과 중도 설린 친선 협력조약의 연기는 쌍방의 협력 예비를 한층 더 발굴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발전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중국과 현대아시아연구소

연구원 테레시 마마하토프는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배치를 했으며 양국 정상의 인도하에 양국은 계속해 상호를 성취시키는 좋은 동반자가 되고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열어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호혜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제10회 중도 박람회가 중국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전시관에 진열한 풍부한 상품, 상담을 진행하는 바이어들, 그리고 잇따라 체결한 주문 등은 중도 호혜 협력의 생동한 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이 경제무역과 교육, 과학기술 등 영역에 중요한 상무협력 문건을 달성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양국 간 고품질의 호혜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간 성과문서 목록은 규모와 분야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양국 간 실무협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동방학원 부교수 안드레이 코지네츠는 경제무역과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협력이 갈수록 질적으로 승격하고 양국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상방이 협력 공간을 한층 더 넓히고 새로운 협력 성장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으며 양국 관계가 더 정원한 단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인문 교도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유대입니다. 회담 기간 양국 지도자는 제10차 국가급 주제의 해인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 개막식에 공동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축사에서 습근정 주석은 교육은 국가 간 민심을 연결하고 신선을 전승하는 중요한 교량이며 당대의 공을 세우고 전추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공립인문대학 공자학원 러시아 측 원장인 타라스는 이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브첸코는 2013년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습근형 주석이 러시아 중국어 학자와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 그리고 언론 대표를 접견할 때 다행히 참여했다며 교육 분야의 상무협력과 인문교류에 대한 습근형 주석의 중시와 배려가 기억에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브첸코는 양국 간 교육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청년 교류와 사생 방문, 학교 간 협력을 교량으로 삼고 관계를 한층 더 밀접히하며 양국 간 진선적 사회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진선 평화 발전 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인 보리스 디도프는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양국 간 인문교류는 양국 국민의 상호 리를 한층 더 증진하고 친선과 우정을 다지며 세대적 친선의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더 공정한 국제관계 체계를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국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관건적인 항구한 힘이라고 제기하고 양국은 책임있는 대국의 사명과 책임을 확고히 履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드넓은 견지에서 상무협력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여러 나라 인사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학자 마리나 드미트리예바는 당면 혼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불안정한 정세에 안정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시 지시협회 주석 알렉세이 아프도니는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갈증심하고 지역과 글로벌 안정에
더 많은 확신을

0: 뉴스를 가져다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쌍방이 세계의 다국화와 신형의 국제관계를 창도할 때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국제사회는 이를 깊이 주목했습니다. 길을 기죽었던 정치학자 쿠바네 치백 타이바르 TF는 공동성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이견 상의와 분쟁을 해결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중의원 연구전략변론센터 고문 페드로 올리베이라는 이처럼 중요한 문건은 대화와 소통, 조율과 협력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적극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상회담 과정에 스군청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남방을 단결하고 글로벌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글로벌 남방 국가 전문가와 학자들 속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케냐 국제문제학자 레미 무라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기사국이자 세계 중요한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광범한 발전도상국의 외교 발언권을 제고하고 경제 다원화 발전을 실현하며 전략적 자주를 증강하는 데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중동전략연구와 국가안전전단 집행주임 압둘 무흐디 무타웨이는 글로벌 남방국가의 단결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이 극히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쿠바 국제정치연구센터 중국문제 전문가 에두 아르도 레가라도는 정상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 조율과 협력을 밀접히 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다자간 기틀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며 글로벌 다국화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러시아 신문사는 사설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상무협력은 양국의 행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적극 개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손을 잡고 더 공정한 국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가 괄목하는 성과들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주도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 정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상황.

0: 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 내용들은 뉴스 조작사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1: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의 앤디 보넘 시장이 여전에 잉글랜드 마크필드 선거구의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레이버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영국 소상 경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영국 소상 경선이 치열한 각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올 5월 초 지방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한 레이버당은 전국 득표율이 1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스 스트리틴 보건장관은 스타머 정부가 비전이 부족하고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임을 선고했습니다. 레이버당 의원 중 70명은 스타머 수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버당 전 대표인 에드 밀레반트는 레이버당이 내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타머에게 퇴임 시간표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리트는 16일 레이버당이 당수 선거를 치르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에 따르면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버넘은 현재 인기가 가장 큰 레이버당 정치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영국 주간지 뉴딜치가에 따르면 레이버당 내 각 파벌은 스타머에 대한 적대감에서 일치 단결을 이루었다고 표했습니다. 이 같은 각축전은 레이버당이라는 이 큰 배 자체의 룡골이 이미 녹슬고 부식됐음을 환영합니다. 지방선거 결과 개혁당 득표율이 26%, 녹색당은 18%, 보수당은 17%, 레이버당은 17%, 자유민주당은 16%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 대당의 통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한 세기 동안 영국 정치의 가장 큰 전환 중 하나를 대표한다고 표했습니다. 좌익과 우익, 중도파를 수용할 수 있었던 레이버당의 빅텐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북방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은 레이버당은 우유 1파인트, 빵 1파운드가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고 분노했을 때 레이버당의 원생 대표성은 이미 위태로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유당의 전례가 눈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보수당과 함께 영국 양당 구도를 다졌던 100년 대당인 자유당은 대표성과 내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20년대에 변두리 정당으로 급속히 추락했습니다. 레이버당이 바로 당시 자유당을 대체한 후발주자였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넘이 집권하더라도 그가 주장하는 에너지 공유, 선거제도 개혁이 레이버당의 구조적 세력을 역전할 수 있을지 답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위기는 심원한 영향을 갖습니다. 영국 국가 차원의 발전 권경은 결코 하루의 추이가 아니며 집권당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고속철 2호선은 바로 이 같은 국정운영 난국의 축소판입니다. 레이버당이 2009년에 발표한 국가급 전략 프로젝트는 보수당이 북단 프로젝트를 취소한 후 레이버당이 거듭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운영이 이미 본색이 40년대 초로 연기되고 원가가 최고 1027억 파운드로 치솟았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교통 대신 하이디 알렉산더는 역대 정부가 만든 슬로우 모션 교통사고라고 찍어냈습니다. 영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영국 국가통계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 생산 총액의 전월 대비 증가폭이 0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영국 경제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과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한 충격을 받고 내부의 에너지 위기와 재정 적자의 압력을 받는 등 구조적 난제는 조타수를 바꾼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침체, 높은 통화, 치안 악화,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주기를 뛰어넘는 정치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바로 현재 영국 정당 정치가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이었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 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3: 연결 종합 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2시 정각 노래 한마당이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초로 조미란 가수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자,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불러봤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사랑 사랑인데 사랑 수레에 기쁨도 슬픔도 싣고 싣고 가네 사랑 수레에 기쁨도 슬픔도 싣고 싣고 가네 기쁨만 달랑 메고 먼 길 갈 수 있을까 기쁨만 달랑 메고 먼 길 갈 수 있을까 아리아리 슬픔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아리아리 슬픔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아리랑 기쁨 아리랑 아리아리랑 기쁨 아리랑 아리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1: 둘이 손잡고
0: 네, 2절입니다.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사랑 수레에 행복도 싣고 가면 만점 만점 사랑아 사랑 수레에 행복도 싣고 가면 만점 만점 사랑아 사랑만 달랑 메고 먼 길 갈 수 있을까 사랑만 달랑 메고 먼 길 갈 수 있을까 아리아리 행복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아리아리 행복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 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 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 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요. 네, 오늘 시간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초로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입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아리랑 사랑아리랑의아리랑과행복아리랑의아리랑보겠습니다음이다릅니다같은음이아닙니다구별해서명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자다시2절따라부르겠습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 의리군 필 작사 최훈 작곡 한초로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0: 9141번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0: 민속원에서는
2: 정에 부합되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걷자 2018년 12월 10일 세계인권 선언은 인류 문명의 발전사에서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의리상하 작사, 의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는 로신 선생님의 유일한 회역 산문집인데 도합 10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산문집에 수록이 된 무상의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고향에 있을 때 하등인들과 같이 즐겁게 이런 귀신이면서 사람이고 돌이면서 정인 무섭고도 사랑스러운 무상을 감상을 하였었는데 지금도 그 울고 웃는 얼굴 모습 입에서 나오는 호언장담과 익살스러운 말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영신 행사 때 무상은 극을 할 때와 다소 달랐다. 그는 행동만 하고 말하지 않았으며 음식 접시를 든 익살쟁이를 따라가면서 음식을 먹으려 하지만 익살쟁이는 주지 않는다. 그 밖에 또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바로 정인군자의 소위 처자이다. 하등인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공통한 병집이 있다. 귀신일지라도 외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대개 귀신에게도 배피를 모아주려 한다. 무상도 레이베가 아니다. 이쁘장한 용모이지만 흡사 농사꾼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무상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면 무상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니까 교수와 같은 틀을 짓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다른 한 사람은 작은 꽃갈 모자를 쓰고 역시 흰 옷을 입은 어린애였다. 작기는 하지만 어깨가 벌어지고 눈썹이며 눈꼬리가 처져 있었다. 이는 분명 무상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아령이라고 불렀는데 별로 존중하는 것 같지 않았다. 무상 아주머니의 전남편의 아들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생김새는 왜 그렇게 무상을 닮았을까? 슛! 귀신의 일은 말하기 어렵다. 그냥 레외라고 생각하자. 무상에게 어찌하여 친자녀가 없는가 하는 것은 금년에 와서 간단하게 풀렸다. 앞날의 일을 아는 귀신은 자녀가 많으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연히 곁을 쳐서 그가 러시아의 루블을 받았다느니 뭐니 할 것 같아서 산하 제안에 대해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일찍 실행한 것이었다. 이런 음식 접시를 든 정경은 곧 무상을 바래는 장면이다.

그는혼을빼앗는사자이기에민사역을맡게되어그렇게인정이많다고한다나는아직도우리집에서멀지않은오두막에살던남자가주무상이라고자칭하면서문밖에늘향을피워넣던것이생각이난다그남자얼굴에는산사람보다귀신기운이더많은것같았다혹시저승에가서귀신이되면사람기운이많아지는것은아닌지쉿귀신의일은말하기어렵도다이것도그냥례외라고해두자1926년2월23일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첫 곡이 되겠습니다. 강화 가수의 희노애락 징검다리 함께 듣겠습니다.

같은 해인데 또 오를 때마다 그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서서히 산마루를 향해 발돋움하는 아침 해돋이도 어제 아침과는 다를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되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것 없이 그냥 그대로인 듯 싶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과 몸짓과 말씨 등 순간순간 그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거짓말을 보고 하는 소리가...

학창시절 비 오는 날이면 학교 교문 앞에서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쏟아지는 비를 사랑으로 맞으며 나를 기다리시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날을 위해 모락모락 김이 나는 옥수수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한 걸음의 병원에 달려가지만 당신 아프실 때는 늘 괜찮으시다는 어머니. 화장실 갈 때에도 잠이 든 가족 깰까봐 내내 조심하시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늘 자식 걱정에 어머니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손에는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셜 실버스타인 작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납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사과나무이고 자식은 소년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소년을 위해 사과도 주고 쉴 수 있게 나무 그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신체의 일부인 기둥까지 내어주고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행복해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노인이 되어 찾아온 소년에게 자신의 밑둥을 내어주며 앉으라고 하는 사과나무의 마음이 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비록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 얼굴에는 거미줄처럼 깊은 주름이 지고 손은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 주름이 졌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기꺼이 한몸 희생을 하신 어머니의 손이 아닐까요? 내어주고도 또 내어주고도 늘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대가 없이 베푸는 거룩한 손, 어머니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谢谢阿姨，谢谢你们。

이 세상에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데니스 워터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골프 선수였는데 어느 날 골프 카드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두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다른 골퍼들 옆에 서서 그들이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앉아서도 공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냈었고 골프 카트의 코신,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这30多年来，我坚持在唱歌，唱歌给我的心上人听啊，这个心上人。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